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 정릉터널 진입 이전입니다. 2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종암분기점 이후부터는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홍은 반대 방면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성동분기점 부근 속도 줄어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월계 1교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융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영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압구정 사이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신화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연못가의 모습은 무척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뿌려져 있고 가끔 일렁이는 햇살에 연꽃이 불쑥 제 모습을 드러내죠. 요즘 연꽃이 한창이라더군요. 어쩜 저런 흙탕물에서도 맑게 꽃을 피울 수 있나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신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꽃도 참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죠.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진흙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서 꽃을 피우니까요. 늘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도 참 잘 견뎌왔구나.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속. 8월 11일 화요일 첫 곡, 김민기의 작은 연못. 이렇게 연못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787님께서, 아, 좋아요. 좋네요. 편안하게 잘 계시겠죠, 민기 형님? 아, 여러분 모두 잘 견디셨어요. 주말을 지나면서 그제보다 어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날씨가 정말 살만해졌죠. 더워서 시원한 곳만 찾아 헤매던 일상이었는데 여유가 좀 생기니까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연꽃이 정말 활짝 피었더라고요. 연꽃이 있는 곳은 대체로 그늘이 많지 않아서 보러 갈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움직여봐야겠습니다. 연꽃도 보고 바람도 좀 쐬러 말이죠. 푸른도님께서, 끝이 있을까 막막하던 날들도 혹독하게 춥고 더운 날들도 흘러가고 맑은 하늘 눈부신 햇살 아래 또 지나갈 좋은 날이 김민기님의 노랫말처럼 휙 지나갑니다. 가을이라 우겨봅니다. 우기죠? 추워요 지금 스튜디오 안에.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엊그저께 모임에서 월화산 숲속의 진주 펜션에 들어가기 정천에서 삼계탕 먹고 난 후 연꽃이 곱게 핀 강주 연못을 한 바퀴 돌았더랬죠. 아, 사진 보내셨어요. 밑에 연꽃 핀 거는, 아, 저런 그림이군요. 진짜, 야, 이게 그림 같네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 보내주신 거 아니죠? 멋집니다, 멋져. 아. 338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춘호님. 오늘 아침엔 공기가 얼마나 쾌적한지 혼자 마시고 느끼기엔 너무 아까워. 쾌적 한 스푼 애청자들과 나누며 출첵합니다. 오늘도 2시간, 그리고 두 분, 춘우님 모두 함께 합니다. 가만 있어. 춘우? 괜찮은데? 춘우가 제 막내 동생 이름이거든요. 춘우. 아, 일산마청해주님께서는요, 청년 춘우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조깅하면서 보니까 벼에는 이삭이 올라오고 45일 이후에는 추수를 하겠네요 라고 또 계절의 흐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이삭이 올라오고 45일 정도 농사를 지어보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춘우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퇴근길에 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나무들도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며 열매를 키우고 있더군요. 계절의 사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듯 TBS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 메시지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TBS 정상화 되겠죠? 함춘호의 복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우 PD가 또 잘 굴러왔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TBS 라디오 함춘호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십시오.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냐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송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선거포도 있거든요. 와서 보십시오. 의견, 사연, 신청곡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양경집입니다. 아침이 올 때 그리고 한돌 홀로 아리랑.

청춘화의 속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병지 아침이 올때 그리고 한돌의 홀로아리랑으로 또 함께 들었습니다. 1387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냅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일하기 힘듭니다. 화물차기사 하재형입니다. 이야, 그 화물차 바로 그 운전하는 데 밑에 엔진 있죠? 덥죠. 정말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곧 서늘한 계절이 다가오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쉬엄쉬엄 2시간 운행에 조금씩 쉬시고요.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최고잖아요. 그렇죠?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 농사일 대충 마감하고 왔어요. 바가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연글지 않아서 다음 주에 와서 만들어야겠어요. 수박 참에 따서 물에 채우고 농약 안 쳐서 복숭아가 듬성듬성 달렸는데 맛은 괜찮아요. 아침 공기가 시원해요.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드림. 야, 저 고무 저 물통이라 그럴까요? 큰거그 안에 수박하고 참외 과자 조그매 보이네요. 저 하나 꺼내서 그냥 푹 주먹으로 쳐서 어그적 어그적 먹고 싶습니다. 1503님께서는요, 아침에 볼일 보고 이 시간에 간만에 차로 이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함춘호님의 목소리가 딱 나오는 게 소름 돋았습니다. 예전에 2021년도 퇴근길에 들었던 함춘호의 복성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라도 하시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잘안 들어오셨군요. 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곡 작은 연못,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참 많이 불러주시던 노래였는데, 덕분에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될듯 합니다. 음악 선생님이 김광희 선생님이셨을까요? 누구냐고요? 새노야 만드신 분이세요. 이곡 학교 다닐 때 정말 아름아름 불렀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 나시죠? 이럴 때는 이거 한번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제 잘하는데? 참, 웬일이야. 자, KBT 열풍과 함께 이곳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요? 가봐야겠다. 가만있어. 먼 고가? 최근 외국인들 SNS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곳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특히 피부과 시술을 받은 뒤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피부과 시술 많이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주기도 하죠. 이것은 어딜까요? 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데는 TBS 1층 방송국이 이게 있나? 아무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방송국, 2번 약국. 거저 드립니다. 거저 드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 필요합니다.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시죠?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곡 준비했습니다. 주현미 길, 그리고 소희 만리동 신일약국.

존 맥길, 소희, 만리동 신일 약국 두 곡 함께 했어요. 거저드린다 그랬죠. 나만 빼고 다 기회가 있네요.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현우 PD도 안 되겠죠? 나만 아니면 되었는데 내가 포함이 되네. 푸른도님께서 퀴즈 힌트로 소희님의 만리동 신일 약국 주현미님이라니. 그렇죠. 주현미님이 약사 출신이시죠. 신인약국의 약사라. 그럼 어디서 뭐 하는지 잘 알죠. 드라마 김영석님 소리 귀를 기울여봅니다 라고 주셨는데, 오, 만리동 신인약국 드라마를 김영석 씨가 연주를 하셨어요. 푸른도님, 이야, 만만치 않은데. 예전 하나음악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닐까. 그래서 힘이 납니다. 자, 오늘 함께 퀴즈 정답 많이 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약국이었습니다. K-뷰티 열풍이 K-약국으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요즘은 약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약국의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일부러 약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뭐예요? 그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서 감기약, 소화제 같은 상비약까지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K-돌풍 K-라디오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자. 그래요. 그 같은 약인데 사는 약국에 따라 약효가 다른가? 특정 약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아?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3983님. 이야, 나만 어려운가? 함 퀴즈 정답 약국입니다. 이젠 약국까지 K-열풍이라니.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것까지는 생각 못하셨을 거예요. 며칠 전 딸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나서 급히 약국을 갔어요. 약사님이 아주 친절히 증상을 듣고 나서요 약을 주셔서 무사히 아이케어 잘했답니다. 이러니 K약국도 인기가 있나 봅니다. 오, 지금은 괜찮아진 거죠?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약국 가서 그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안심이고요. K약국 든든합니다. 0112님께서요 아픈 딸이 위가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11시, 10시 반 미국 가는 기내에서 비행기 탔다고 지금 통화하네요. 약국입니다. 아, 약국 가지도 못해 눈물 나네요. 아이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10시 반에 미국 가는 기내 비행기를 타셨군요. 오, 어떡해요, 어떡해요. 긴 장거리일 텐데. 아, 비행기 안에서 진짜. 구급약이 세겠죠? 있겠죠? 구급약? 비상약 정도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인데. 그렇게 비싸게 봤는데. 아닌가? 아, 미안합니다. 공항 비행기 관계자분들. 나만 비싼가? 오늘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한번 슬쩍 알아봤거든요. 아, 못 가겠더라고요. 어우, 이 유리할증료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중동의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면은 조금 비행기 값이 인하되겠죠. 1302님께서 출첵하며 퀴즈 도전 답 약국. 야, 요즘 외국인들이 오픈 런 한다네요. 이젠 K약국까지. 위대한 한국. 내일 여행 이후에 지금 내 거랑 마트 가는 중입니다. 신나 신나요 하셨는데, 내 거라 하시면은 그 옆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옆집기님께 여쭤보시죠. 그 1302님이 옆집이 건지 아니면은 옆집이님이 1302님이 건신지. 두 분 다 서로 자기 걸 하시겠죠? 보기 좋습니다. 자, 가서 아주 약 잘 구비하셔서 건강한 여행 다녀오십시오. 5098님께서 약국입니다. 약국. 최근 서울 명동 거리에 약국 많이 생겼어요. 외국인들 바글바글해요.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오, 명동에 정말 외국인들 많잖아요. 야, 약국이 열어, 약국이 많고 그걸 다 오픈해서 열어놓고 거기에 그분들이 약을 구매하러 많이 들어오신다. 이게 문전성시를 이루겠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0778님께서 안녕하십니까. 2번 약국이에요. 여름 감기로 3주 앓는 동안
병원이랑 약국을 문지방 달트로 다녔네요. 다들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야, 그 병원하고 약국 문지방을 다니셨군요. 아이고, 지금 어떠셔요? 지금 괜찮아지신 거죠? 여름 감기는 걸리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냉방도 이게 한참 하니까 그 에어컨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끄자니 덥고 키자니 냉방병이고 참 어렵습니다. 3386님께서 잼잼 함 퀴즈 풀고 가요. 이거 무지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 풀기가 힘들죠. 방송국에서 약국이라 하네요. 방송국에서 파는 거지. 약국이 방송국 안에 있어요.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머리 아파서 얼른 약국에 다녀야겠습니다. 다녀오셔요. 약 드시고 어딘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8364님께서 이번 약국이요. 마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덥네요. 아이가 축구하다 골절이 되어서 더긴 여름방학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뭐 하셨나요? 이 골절되면 뭐 감잖아요. 석고로 이렇게 감아서 움직이지 말게 하는데, 야, 그 정도까지 되었으면은 그 아이는 정말 덥겠는데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붕대만 감고 있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두분 오늘 선정했습니다. 두두두두 먼저요. 축하드립니다. 4147님 정답 2번 약국. 둘째 날 교환학생 가는 길 바래다 주는 길입니다. 교환학생 준비물로 약국에서 약도 종류별로 샀지요. 크크. 잘하셨어요. 외국 나갈 때이 약을 종류별로 잘 준비해서 나가야 현지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뭐 현지에 가면은 마트 같은 데서 약을 상비약을 구비해서 살수 있는데 그게 체질에 따라 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 약이 우리한테는 안 맞기도 하거든요. 음식에 따른 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불어 선물도 받으시네요. 두 번째는요. 자, 어느 분 저희가 모실까요? 축하드립니다. 7783님. 정답. 1번이요? 1번 방송국인데? 뭐지? 어떻게 된 거죠? 맞힌 건가요? 정답 맞아요? 1번이 방송국인데요. 아, 정답 맞았다고요? 미안해요. 내가 좀 까칠하게 그렇죠? 현우 PD님. 배고파서 그래요. 자, 축하드립니다. 7783님. 정답 맞았어요. 했고요. 저희 남편이 농사 짓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휴, 멋진 일 하시네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 그렇죠. 농사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고요. 특별히 사명감과 선택받으신 분들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식당하고 있는데 불압보다 농사가 더 힘듭니다. 아, 맞아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힘내자고 파이팅 하자고 전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7783님. 1번도 좋고 2번도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다 정답으로. 근데 정답을 바로 보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문자가 딱 마이크 줄에 걸려가지고. 야, 감사합니다. 자, 4147 그리고 7783.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합니다.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선물이 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분 선물도 받고요.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엽, Nothing Better, 영준, 쉴 곳.

달콤하네요. 정엽, Nothing Better. 영준, 쉴곳. 이두 분은 한 팀이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이 노래 잘하는 세 명일 텐데, 세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나얼이 있었나? 그렇죠? 나얼도 같이 하고요. 야, 어휴, 치열했겠어요? 여기 한명더 껴야 되는데, 함춘우. 말하고 내가 너무 한심하네요. 1302님께서, 흐흐흐. 우린 서로 니까 내까 한답니다. 어느 분이 또 소유가 많으신 거예요? 예, 치열하겠는데요. 쟁탈전이. 보기 좋습니다. 예, 문자만으로도 행복하네요. 8364님께서, 아이, 우리 아드님, 깁스했군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깁스가 처음이니 아직은 해맑아요. 방송을 듣고 신기했어요. 아들, 빨리 나이죠. 다 났나? 깁스했다고. 저도 깁스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뭘 하다가, 발에다가, 공구를 떨어뜨리는데, 제가 목공리를 좀 했었거든요. 공구를 떨어뜨리는데, 그 공구 떨어지는 게 아까워서 그걸 발로 받았지 뭐예요. 이야, 철심 받고요. 그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끔 걸리기도 해요. 엑스레이 같은 데서. 아, 참 어려워요, 그. 아유, 건강하게 빨리 낫길 바랄게요. 초이 아들.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공복에 미국 행비행기 걱정 마십시오. K기내식이 있잖아요, 하셨죠. 공복에 미국 행비행기 걱정돼요. K기내식 너무 짜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K기내식 그

복불복이라고 하죠. 비빔밥 종류도 있고 쌈밥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한 뭐 그래 양식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몰려요. 케이크 이식하면은 쌈밥을 주면 쌈밥이나 아니면 비빔밥. 이게 조금 자리 잘못 앉으면은 안 오거든요. 아, 죄송해요. 다 떨어졌어요.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주십시오. 자, 그래도 우리 좀 위가 좀 편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편안한 기내식 잘 드시고요.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편안한 자리가 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렵거든요. 긴 시간 미국. 적어도 10시간부터 시작하겠죠? 10시간부터 15시간. 아, 이건 먼길 가십니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전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산문자 주님께서 좋아요. 이 문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별을 뵐 때는 이삭 싹 두고 45일 정도에 별을 베고 10일이 지나면 뒤집어서 말리고 묶어서 경운기로 집마당으로 운반해서 탈곡기로 탈곡했어요. 아, 지금은 콤바인으로 별을 베면서 탈곡까지 하기 때문에 60일 정도쯤에 추수를 하는 것 같네요 하셨고요. 지금은 농사를 안 합니다. 예전에 농사를 하셨었나 봐요. 정말 선택받은 일을 하셨네요.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 뭐 하나 생각이 아니면 좀 제가 만약에 뭘할수 있다면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 위한 좀 배려를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늘이 택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6832님께서는요, 여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오늘도 옆집이 부부 모임에서 2박 3일치 이래 산으로 떠납니다. 이번 주는 자주 뵙지를 못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아니,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2시간인데, 왜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라디오 앞에, 아니면 앱을 열어두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신청하셨네요. 두곡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곡 아니고요. 그냥 한 곡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6832님, 선물입니다. 2부 끝곡이고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이후로도 김포 부근 승용차 사고 있었고 이 사고 여파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김포 사이 5km 구간도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남양주에서 토평 사이 또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통행량 많아서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쪽으로 종암 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양화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오늘 단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제목 그대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편안한 휴식과 느긋함을 선물해 줄 명곡을 가져왔습니다. 7080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그룹이죠. 코모도스. 이 코모도스의 77년 대표곡 이지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훗날 대형 솔로 가수로 거듭나는 라이오넬 리치가 코모도스 시절에 직접 쓰고 부른 곡으로 유명하죠. 도입부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라이오넬 리치 특유의 따뜻하고 호소력 짙은 음색이 단숨에 마음을 고요하게 다독여줍니다.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요, 소울풀한 리듬,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그 락적인 반전이에요. 은은하게 흘러가다가 곡 중반에 터져나오는 일렉트릭 기타 솔로는 답답한 가슴을 탁 튀어주는 청량함을 선물해주거든요. 정교하게 어우러지는 백킹 밴드의 그루브도 들을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참 잘하는 밴드예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처럼 난 편안합니다.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얽매여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 마침내 내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느긋함과 자유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속에 일요일 아침 같은 여유로운 조각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바쁜 일정에 쫓기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모도스 이지.

코모도스 이제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한플리 참 좋아요. 요 코너 사랑하고 좋습니다. 가끔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마다 뭔가 알수 없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524님께서 함디 목소리에 녹아내리며 흐흐흐 즐거운 화요일 좋아요. 너무 녹지 마십시오. 현우 PD님 추천하는 음악 들으면서 옥상에서 여러 가구들을 들을 수 있게 크게 틀어놓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양이들도 좋아하는 함디. 어떻게 좋아하나요? 양이들은 어떻게 좋아할까? 한번 좋아하는 모습 한번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죠. 양반들 말해봐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듣고 함춘의 음감회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남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요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함께할 곡은 장범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7월 31일에 발매가 되었네요. 그렇게 시작되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듣고 오죠. 장범준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오!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끝이 나네.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7월 31일 발매된 음원, 장범준, 그렇게 시작되는, 들어봤는데요. 작사, 작곡, 편곡, 장범준 씨가 맹활약을 했네요. 편곡에는 밴드로 같이 한것 같습니다. 보컬의 장범준, 그리고 기타의 장범준이었고요. 베이스의 권태훈, 드럼의 조하일, 키보드의 쭌쩐, 스트링의 쭌쩐. 아, 죄송해요. 이 쭌쩐 써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쭌쩐. 위태 같아. 권태훈 씨가 베이스 연주하면서 믹스하고 마스터링을 같이 했습니다. 장범준 씨의 곡을 들으면 늘 건강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꽃피는 봄이 가고 비 오는 여름이 오면. 예. 벚꽃에서 이제는 여름까지 섭렵을 하려는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늘 건강한 장범준 씨의 음악,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곡 듣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죠. 이하이. 8월 1일 발매한 음원입니다. 제목은요, 페이퍼 플라워, 종이꽃이라는 제목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곡, 작사에 아주 멋진 분들이 함께 했네요. 음악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하입니다. 페이퍼 플라워.

이 하이 페이퍼 플라워 8월 1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공혜준 주연의 드라마죠. 유부녀 킬러 OST. 이 음원에는 엉클쌤이라는 이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엉클쌤 글쎄 누군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싱어송라이터 한샘 씨의 활동명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작곡의 박성일, 드라마 OST 정말 잘 만드는 나의 아저씨도 했죠. 멋진 음악을 많이 하는 친구고요. 이 작사의 서동성인데 제가 아는 그 서동성 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도 히트곡을 많이 내는 제가 아는 그 서동성 씨가 맞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곡의 Uncle Sam. 로데스라고 하는 그 건반악기를 따로 기록을 했네요. 로데스라는 피아노인데 전기 피아노라고 하죠. 전기 피아노. 전기를 걸어서 쇳덩어리를 톡톡톡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런 피아노인데요. 그 연주에 박성일 씨가 있고요. 기타의 Uncle Sam, 베이스의 Uncle Sam. 외의 모든 컴퓨터의 음악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박성일, 엉클쌤 두 분이서. 예전 오빠님께서 예전 이하이님 음악과는 다른 파격적인 노래네요. 이런 모습도 매력적입니다. 매력있네요. 이하이 씨의 목소리. 130님께서 오, 이하이. 개성 있는 목소리, 심장박동 뛰게 하는 박자감, 나이에 비해서 분위기 있는 가수, 노래 좋은데요? 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곡도 평 좀 해 주십시오. 듣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블랙홀이거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왜 듣고 싶었냐고요? 방수미 소리꾼하고 같이 했어요. 판소리 명창 방수미 씨하고 같이 했거든요. 어떤 음악이 나올지. 메탈계의 거장 블랙홀과 판소리 명창 김방수미님이 함께 하신 이 몸이 죽고 죽어 8월 6일 발매됐습니다.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블랙홀. 방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오, 블랙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입니다. 가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블랙홀의 음악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자, 방수미님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판소리 명창 방수미. 이분은,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임단원이시고요. 전주 판소리 합창 단장님이십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프로듀서는 주상균. 오, 작곡도 주상균. 작사의 주상균. 편곡 주상균. 주상균 씨가 이 블랙홀의 기타리스트. 맞죠? 아, 맞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보컬의 방수미 씨와 함께 주상균 씨가 같이 했고요. 기타에는 주상균, 이원재, 베이스의 김세호, 드럼의 이관옥, 그리고 국악기 대금의 박노상, 아쟁의 김진욱 이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엔지니어를 정말 믿고 듣는 엔지니어네요. 박병준 씨 그리고 박힌찬 씨두 분이었어요. 녹음 장소는 한국 폴리텍 녹음실 그리고 BK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이 수공 이 손이 많이 갔겠습니다. 품이 이 녹음해서 편집하고 또 목소리 잘 얹고 밸런스 맞춰서 믹싱하고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걸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네요. 가사가 마지막 부분에 이에 사나 저에 가나 의로 있음을 나고 자라 나 키운 이어진 빗줄 헐벗은 산과 들엔 주름진 부모 얼굴 메마른 강물엔 아가의 눈물. 오, 심오합니다. 가사가. 예제빠빠님께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음악에 빨려 들어갑니다. 국악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렸나요? 춘호 형님 헤드뱅잉 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너무 멋져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몸하는 추스릴 줄 알아가지고요. 근데 가끔 또 미치기도 하는데 도올에 미중의 미를 치는 겁니다. 좋네요. 전그이 국악의 음계와 그 음계를 연주해내는 일렉트릭 기타의 폭풍과 같은 그런 질풍적인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중간에 솔로 부분, 그 절묘한 하모니로 이어지는 그 멜로디 라인들. 참 좋았습니다. 라이브로 듣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라이브 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랙홀. 그리고 방수미님. 응원합니다.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제덕 이희문의 정선이라는 곡이에요. 오, 김제덕. 누굴까? 봤더니 현대무용가이고 작곡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시죠?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제덕, 이희문, 정선.

뭐라 그러죠? 묘하네요, 음악이. 마음이 아련해지는 느낌 들어요. 김제덕, 이희문, 정선. 작잠이상이에요, 가사는. 그렇죠. 우리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작잠이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하는 정보를 알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적에 고비 구사리를 잡섰나, 외이다지도 살아갈 길이 굽이굽이마니까. 1302님께서 이희문님 개성 만땅 소리꾼, 가슴이 절절해지는 목소리와 가사 하니 그득그득 코끝이 찡하네 하셨고요. 3983님께서 곡목이 제목이 정선인 이유가 정선아리랑을 노래했네요. 맞아요. 예전에 정선아리랑 별때 생각납니다. 정선아리랑의 심오하고 아름다운 노랫말까지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정선에 가면 아리랑 센터가 있죠. 아리랑 홀이 있는데 그쪽 정선의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습을 해요. 무형문화재 분들이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철해지고 멋져요. 지역의 특성과 소리와 인물들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선만의 독특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묘하게 좋아요 하셨어요. 프로듀서 김제덕 하셨고요. 작곡의 김제덕, 이희문. 이 구전 가사에 이렇게 곡을 붙였고, 편곡 보컬의 이희문. 믹스 마스터링 김제덕님이 다 하셨는데, 묘하게 반복되는 그 피아노 선율과 이희문의 소리가 정말 멋집니다. 가슴을 아련하게 만드네요. 내 칠자나 내 팔자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 화문등료 보료 깔고 원한금침 잣벽에 활활 벗고 잠자기는 오초에도 연글렀으니 오다가다 석침 담금에 노중상봉할까. 잘 풀어내야 될 텐데 이 가사가 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소리를 뱉어내는 이희문의 소리가 가슴 절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곡 듣겠습니다. 2013년에 슈퍼스타 K 준우승을 한 아티스트입니다. 박시환. 7월 30일에 음원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듣고 오겠습니다.

7월 30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박시환 가장 빛나던 순간에. 오, 또 완전 달라요. 앞에 정선과는 다른 분위기. 말랑말랑 달콤달콤하죠. 김상환 씨가 프로듀싱을 했고요. 김상환 작품집이네요. 김상환이 누구일까요? 보컬의 박시환. 어, 혹시 형제지간 아닐까? 기타의 김상환, 베이스의 김진, 이건 이분은 또 누구야? 김진환 씨는 진짜 형제가 셋인가? 아, 이름이 참 그러네요. 연상하게 만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입니다. 드럼의 이진성, 키보드의 임영주. 그 미디라는 걸 말씀드리죠. 컴퓨터를 사용한 음악 제작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거 만들었습니다. 자, 엔지니어가 정두석 씨예요. 이분도 가끔 여러분들 엔지니어 궁금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두석 씨도 많은 히트곡 음반을 제작한 그 앨범에서 믹싱을 한 담당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뭐 손을 들었는데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 마스터링에 권나무 엔지니어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하여튼 박시환 씨 가장 빛나던 순간에 달콤합니다.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바다의 바로 3일 발매된 음원이네요. 환상비행. 이바다 씨는요, 싱 어게인 시즌 3에서 탑 16에 올라간 아티스트예요. 듣고 이야기 나누죠. 이바다입니다. 환상비행.

이바다 환상 비행 8월 3일에 발매된 음원이었습니다. 아, 이바다 씨. 좋네요. 자,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의 이바다, 작곡의 이바다, 편곡의 이바다. 네,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앞선 음악들과 마찬가지로요. 그 미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가 눈에 띕니다. 요즘 음악들은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를 기본적인 컴퓨터로 만드는 음악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고요. 여기에 실제 실연이라고 합니다. 실연을 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베이스의 김동준, 피아노의 이석원. 아, 근데 김동준 씨가 다 하셨네요. 능력자시네. 아, 어디서 녹음을 했을까요? 스튜디오가 베이크 사운드라고 하는 스튜디오네요. 레코딩 엔지니어는 나수민 씨. 성함으로 봐서는, 그렇죠. 믹싱은 또 다른 데서 했습니다. 이 곡에도 마스터링은 권나무 엔지니어가 했네요. 저희들이 이 음감의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음악을 공유하다 보면요. 엔지니어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는데, 요즘 소개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보면은, 몇몇의 권나무 씨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일 핫한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과톡사님께서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뜨거울 때는 아, 이 무더위가 언제나 끝날까 싶었는데 이젠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들어야죠. 앱과 독사님 신청하신 김동률 감사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야, 오늘 참 잘했다. 방송 참 잘했다. 아, 이런 마음이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는 마음이 드네요. 에코톡사이님, 이렇게 멋진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김동률의 감사. 502 집사님께서는요, 두분 덕분에 즐거운 하루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분당 주서로 성남쪽으로 수서 나들목을 조금 앞둔 지점 2차로에서는 도로 부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옆으로 성담대교 북쪽에서 다리 건너서 수서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까지는 서행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의도 주변은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반포에서 압구정 사이도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 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또 이촌동 주변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지금 성산 쪽으로 홍은램프 주변 작업 진행 중입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공급 확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민간정비

0: 뉴스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과매도로 힘들어하던 코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 18% 이상 상승한 배경에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18.72%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22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주로 제약과 바이오주를 사들였고 수량 기준으로는 소부장 관련 종목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뛰면서 8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한 213억 달러로 집계돼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55.4% 늘어난 100억 달러로 집계돼 8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불길이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9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9시 8분 평택시 청부급 토진리 소재 BJK 평택 1센터 화재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습니다. 내부에 190만 리터가 넘는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명, 부상자가 87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 콜롬비아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새 안보수장을 임명하고 이란 대통령과 면담한 데 이어 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교실을 통해 알리 압돌라이 소장을 신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하는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입니다. 5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양방면 모두 서해대교 다리 위 3차로에서는 각각 안전진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행담도 휴게소 나들목 부근 이 작업 여파로 1km 정도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서평택 나들목에서 포승 분기점 사이 5km 구간이 역시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한여름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긴 시간 피어있는 꽃 백일홍. 그 이름처럼 100일 동안이나 피어서 붙은 말인데요. 여러분한테 100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D-Day 100일이 되는 날이래요. 무려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꽃을 피우는 백일홍처럼 수험생 여러분도 또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지치지 않고 정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음 바빠질 때마다 숨 한번 깊게 고르시고요. 조바심 대신에 꾸준함으로 천천히 나만의 아름다운 꽃을 잘 피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존박의 굿데이로 출발해 봤어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또 든든한 두 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그리고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대요. 아, 예전에 아, 두 분 다 수능 세대신가요?
1: 네, 저 네. 학력고세 아니고 수능 맞습니다.
0: 아니, 그런 걸 의심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었고. 아니, 수능 100일쯤 남았을 때 기억이 나시는가 해서요.
1: 네. 저희 때 뭐 100일 남으면 그 시험 잘 보려고 남의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 방석 뭐 가져왔던 추억이
0: 있고요.
1: 예전에
0: 그런 거 있었어.
1: 네네네.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 그런 각종 에피소드가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학력고사 세대 아니고 수능 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해주시는 경험담, 기억담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고도현 팀장님은요?
2: 네, 저도 이제 수능 100일 정도 남으면 예.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기도도 그래요? 하고 오. 여학교에 구경도 가고
0: 그런 왜, 좀 여학교에는 왜 구경을 예,
2: 그런 예. 미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어느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에 붙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0: 아, 다들 그런 게 있었어
2: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방문도 많이 하고 예.

0: 돌아다녔죠.
1: 예, 소개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으십니까?
0: 아, 전혀 뭐 기적을 바랬지만 네. 뭐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아, 참 재무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의 지금 학창 시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선배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는 두 분이라서 지금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도 있고
2: 네.
1: 수험생들이 방송 듣고 있진 않겠지만 들으려나? 네. 두 분이 혹시 그 과거의 나를 그 시절에 한 수능 100일 앞둔 구도연 팀장님과 최동기 본부장님 나 자신을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만난다면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실까요?
2: 네, 그 이게 참 학창 시절에 이 수능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고 힘들었지만 네, 이 남아 있는 100일 동안만이라도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 내 인생의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1: 네.
2: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
1: 앞으로 남은 100일 충실해라. 이렇게 전화 주고 싶으신가요?
2: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 보자.
1: 네, 좋습니다. 구도현 팀장님은요?
0: 네. 지금 물론 수험생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그치.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1: 네.
0: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그 시절에 나 자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각자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지금의 많은 분들께 또 큰 위안과 응원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으니까요. 뭐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이쪽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든든한 전문가와 상담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산 사나이들과 함께 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저희의 특별한 코너죠. 살아있네. 네,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함께 만나보시죠.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2: 최동기,
0: 구도현의
2: 마, 이게 돈이다.
1: 이야, 저 멀리서, 예? 정우성 씨가 말 타고 달려와야 될 것 같은 아주 화려한 배경음악과 함께 등장하신 두 분입니다. 아, 음악이 참 중요해요. 이런 배경음악과 함께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니까 더 좀 빛이 나는 느낌입니다. 예, 아, 살아있네. 예, 두 분, 부산 사나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해외로 또 떠나시는 분들 많을 시즌인데 오늘은 휴가철에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카드 도난 사고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2: 네, 실제 이제 제 지인이 그 동남아에서 이제 가이드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2: 근데 이 친구도 주말에 그 요즘 트래블로그 같은 체크카드에서 환전을 해서 돈을 많이 인출해 쓰잖아요.
1: 예.
2: 돈을 인출해서 쓰려고 하는데 정전이 돼가지고요.
1: 네. 진짜 그렇게 되면 막막하겠네.
2: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휴가 올 때 카드 들고 오지 말고 네, 달러로 환전해서 오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1: 비상시를 대비해서.
2: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외 갈 때 꼭 챙겨가는 필수품이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겠죠.
1: 그럼요.
2: 자, 그런데 최근 해외로 휴가를 갔다가 정말 황당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1: 예.
2: 자, 현지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교통 승차권을 사던 중 카드 결제의 그 비밀번호를 훔쳐본 근처 범죄자가 카드를 소매치기해서 돈을 인출해간 사건입니다.
1: 아, 이거는 뭐 꼭 외국에서만 조심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왜 CCTV 다 갖춰져 있고 철저하게 부스가 이렇게 마련돼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해외가.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즉시 이제 카드사에 분실 신고나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이게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안타깝게

0: 안타깝게도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즐거워야 될 이제 휴가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히 해외에서 카드 쓸 때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2: 네.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밀번호 관리인데요. 네. 해외 기차역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그렇지. 반드시 이 손으로 자판을 가려야 하거든요.
1: 예.
2: 이 비밀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당하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다라는 거래라는 이유로 이 카드사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특히 외국에 이런 데 그 카드로 돈 뽑으려고 보면 그 기계 왜 그렇게 보안이 좀 잘 안 돼 있는 느낌을 받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은 이런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사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서 이상한 거래다 싶으면 바로 알림이 오잖아요.
0: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소액만 인출하던 분이 고액을 갑자기 인출한다거나 소액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던 분들이 뭐 고가의 명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샀을 때
1: 예.
0: 이제 이런 알림이 오는데 이걸 바로 이제 해외 결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자, 이는 카드사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평소 사용자의 이제 결제 패턴과 좀 다른 걸 감지했을 때 즉시 알림을 보내거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기능입니다.
1: 예.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이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예. 법정 및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 탑재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1: 예.
2: 별도로 가입하거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 음흠.
2: 하지만 이 해외 출국 시에는 해외 유심칩을 사용할 경우 국내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해 이 미리 이 SNS 톡 알림이나
1: 예.
2: 카드사 FC 알림 등으로 이 변경해 두셔야 여행 중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안내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발생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해외 유심칩 만약에 가서 사용하실 때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더 늘어나는군요. 알림 서비스 문자로 뭐 이렇게 신청해 놨으니까 괜찮겠지 하시지 말고 SNS 알림이나 카드사 앱 알림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현지 경찰 신고 등 증빙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신용카드 이용 약관상 카드 분실 및 도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카드 이용자는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 예.
2: 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용인지 부정 결제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분실 및 도난, 위조 및 변조업 등 이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카드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 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가 분실되면 이 보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가족한테 빌려준 카드는 해외에서 카드 이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다. 여행 갈 때 그 저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카드 찬스 같은 거 가끔 쓰기도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0: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엄마 카드 좀 빌려줘라고 하면 카드 분실했을 때 보상이 안 되니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1: 좋은 변명이다.
0: 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에게 이용하는 것 하게 하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서 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 꼭 본인 명의여야 유리하군요. 여행 가서 본인 카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빌려가지 마시고 가족 카드 만들어 쓰시랍니다. 그래야 사고 발생 때 보상이 가능하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여행 도중 지갑을 분실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수 신용카드가 분실 및 도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 예.
2: 이게 일괄 분실 신고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다른 카드사의 분실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 일괄 분실 신고는 이 계좌 정보 통합인 서비스 그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1: 어카운트
0: 통해서
1: 인포.
0: 네,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네, 이 앱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앱을 설치해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1: 예.
0: 단 가족 카드나 법인 카드는 일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즐거운 휴가가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악몽으로 변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카드 쓰실 때 비밀번호 노출 여기에 꼭 주의해 주시고 해외 유심칩 쓰시는 분들은 카드사 알림 서비스도 미리 잘 확인해서 카드사 앱이나 다른 SNS 앱을 통해서 서비스 받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카드 분실하셨다면 즉시 분실 신고 요즘은 이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괄 분실 신고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메모하셨죠? 여러분의 지갑을 소중히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예. 아, 이거 억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얘기하신 걸 잘 들어봤는데, 마, 이게 돈이다.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0: 마, 이게 돈이다.
1: 아, 이게 돈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경남 창원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준비에 늦은 때란 없다. 지금부터라도 3층 연금을 쌓아라입니다.
0: 3층 연금?
1: 네, 예. 50대가 되어서야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연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50대부터 시작하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50대 가장 황원찬이라고 합니다. 평생 앞만 보고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네, 퇴직하면 그냥 좋아하는 낚시나 하면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정작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아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2: 야, 나는 은퇴하면은 딱 월 생활비 500만 원에 맞춰 살라 하거든. 국민연금하고 묶어가지고 수령시기도 쫙 이 엑셀 파일, 너 알지? 요런 걸로 다 정리해놨다니까. 이 물가 오르는 까지 내가 싹 다 막 계산해놨지.
1: 아, 구도야, 니 고등학교 때 1차 방식도 못 풀어서 맨날 내한테 물어도 보던 놈 맞나? 마이, 그따, 나는 작년에 고향에 땅도 좀 해 사놨다니까. 5년 뒤에 퇴직하면 거기다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라고.
2: 와, 치기네. 근데 우리 이 원차이 반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만 1등 출신 아이가 뭐 숨겨놓은 기가 막힌 노후 대책 이거 있나?
3: 내 말이가. 나는 그냥 나중에 뭐 퇴직연금 나오고 국민연금 받고 그럼 뭐 알아서 되는 거 아이가?
1: 아이고, 니 와이라노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니 설마 퇴직연금 회사에서 넣어주는 대로 통장에 고이 모셔놓고 있는 거 아니지? 그거 그냥 놔두는 거 아니다. 니가 직접 굴려야 돈이 움직이는 거다. 니 노후자금인데 남이 알려서 불러주겠나?
3: 야,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제가 1등이 했는데요, 노후 준비는 완전 꼴등이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어찌나 무겁고 조급해지든지. 아,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랍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50대인 제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장에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깨워서 굴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어떻게 채워야 되고, 아이고, 저도 제 동창들처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이소.
0: 야, 사연에서 정말 답답함이 전해져 옵니다. 예. 우리 저 청취자님처럼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뭐 그냥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1: 엄청 많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면, 아, 진짜 제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제 울부짖는데, 예. 네,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올해 6월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를 보신다면, 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어려운 보고서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죠.
2: 네, 예.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048년으로 7년 연기, 그리고 이 기금 소지는 2065년으로 이 8년 연기되었지만, 예, 이 정작 국민이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짚은 핵심 숫자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 거기는 어떤 숫자들이 예, 눈여겨봐야 될 걸로 나오나요?
1: 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9,331원이고요. 네. 이는 1인 가구 이제 중위소득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2,510원인데 예. 부부 합산을 해도 노빈곤 해소엔 이제 부족한 금액이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인데 이는 EU 평균 36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 이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율은 계좌의 약 65%거든요. 노후까지 못 가고 중도에 다 깨버리는 것이죠. 퇴직 시점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이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가입자의 한 13% 수준이거든요.
0: 예.
2: 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서 노후소득으로는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아,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받을 때가 돼도 평균 받는 금액이 일상생활 하는데 좀 많이 모자란 데다가 그것마저도 연금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서 제대로 된 노후소득으로 또 쓰지도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이 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이게 증명이 되네요.
1: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100만 원 안팎이죠.
0: 예.
1: 이것만으로는 30년 노후를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 이제 보고서의 경고인데.
0: 예.
1: 그래서 이제 2층. 3층 연금을 이제 직접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층은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말고는 개인이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고요.
0: 예.
1: 대신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은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0: 그래서 3층 구조군요. 1층이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된 탄탄한 국민연금 1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2층이 아까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개인연금 이런 3층 구조를 강조해 주셨어요. 실제로 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2: 네, 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여전히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작년 한 해 퇴직연금을 수급을 개시한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83.5%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0: 그렇군요.
2: 10명 중 8명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 것이죠.
0: 예.
2: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16.5%에 불과했습니다.
1: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0: 예.
1: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61.6%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60%를 좀 돌파했다라는 것인데
0: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군요.
1: 맞습니다. 계좌당 평균을 보니까 일시금으로 찾는 분들의 평균 1833만 원 정도인 반면
0: 예.
1: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한 분들의 평균은 1억 4891만 원이 넘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수록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0: 그렇네요.
1: 자, 그래서
0: 예.
1: 그 청취자님도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 규모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0: 예. 오늘 사연으로 만나봤던 우리 창원에 사시는 50대 청취자분. 계좌에 퇴직금 아마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요 규모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2: 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5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0: 예.
2: 하지만 이 중 무려 75.4%에 달하는 378조 원이 청취자님처럼 예금이나 적금 같은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이 실적 배당형 비중은 3년간 2배 성장하긴 했지만 24.6%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실제로 작년 수익률 하위 10% 계좌는 적립금의 74%를 이제 원리금 보장형으로 방치해서 연간 수익률이 고작 0.5%로
0: 아이고.
1: 적립금 증가액의 77%가 그저 납입 원금일 뿐이었거든요.
0: 예.
1: 이제 반면 상위 10%는 적립금의 84%를 실적 배당형에 적극 투자를 해서 수익률 19.5%로 적립금 증가액이 67%가 이제 운용 수익으로 이제 채워졌죠. 아. 결국 조금 더 이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선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결국 이제 우리의 투자 규모를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택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2: 네. 우선 이제 무엇보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요즘처럼 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0: 예.
2: 내 자산을 주식과 채권, 안전자산 등에 이 골고루 배분해두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청취자님도 이 퇴직연금을 더 이상 방치해두지 마시고
0: 예.
2: 글로벌 주식과 채권으로 분산 투자해주고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좀 알아서 조절해주는 이 TDF 이 펀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작년 이제 TDF의 연간 수익률은 13.7%로 이제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인 6.5%의 두 배가 넘는 이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0: 예.
1: 자,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지정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이 자동 운용되는 이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중립 투자형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 말 그 10.8%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TDF라는 펀드는 알아서 그냥 잘 분산 투자도 해주고 은퇴 시점 기준으로 해서 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비중도 다시 한번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 상상하기 어렵고 개인연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 우선은 2층 예, 퇴직연금이라도 관심을 좀 잘 가져보시는 거 잘 운영해보겠다 하시는 마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이 성실하게 쌓아 올린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중에서 2층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노후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거든요. 절대 눈앞의 목돈으로 깨지 마시고 연금화 하셔서 평생의 월급 통장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리는데
0: 예.
2: 그러기 위해선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은 지금부터라도 세액공 경제와 노후소득을 같이 좀 준비해 보셨으면 하는데
0: 예.
1: 3층 연금의 꼭대기층인 3층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도 크지만
0: 예.
1: 진짜 목적은 국민연금이 못 채우는 노후소득을 메우는 것이죠.
0: 예. 연금저축, IRP 관심 가지시라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금융상품인지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에 이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님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이고
0: 예.
2: 이 900만 원을 꽉 채우게 되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0: 오, 연말 정산한테 세금 그렇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세금도 돌려받고 또 국민연금만으로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1: 네, 하지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 이제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약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됩니다.
0: 아,
1: 자, 그래서
0: 예.
1: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을 잘 고려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노후 생활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죠. 하지만 3층 연금을 같이 쌓으면 그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네, 이 1층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2층 퇴직연금은 깨지 말고 연금형으로 3층은 이 연금저축 IRP는 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소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뭐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3층 연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대신 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 연말정산 혜택 받고 싶으시면 그 3층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저축이나 IRP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이 혜택은 필요 없다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개인연금 상품들 나오는 걸로 준비하면 되시겠다. 이런 조언이셨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세금 혜택 보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1: 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아, 예. 네, 만 55세에서 만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그리고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뒤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0: 예.
1: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나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2: 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은 경제활동을 할 때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 이 5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2: 아무리 많은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0: 네.
2: 그래서 3층 연금을 만들 때 마지막 꼭대기층인 3층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당장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뜻 선택했다가 추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층 연금 구조, 그중에 제일 꼭대기층이 3층, 오늘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걸 내가 연금저축이나 IRP로 준비해놓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준비할지, 어느 게 유리할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를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눈앞의 이익만 보고 선택을 했다간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0: 예.
1: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걸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의 첫발이 이제 우리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창원에 사시는 우리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도 내 연금이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은퇴 후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고, 미리 지금 나한테 맞는 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시고 선택을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점검하기 좀 어려워요.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언제든 이쪽으로 문자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이열치열 노래 많이 나오네요. 네, 에스파의 스파이시 전해드리고 소비자 민원실로 저희는 미리 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의 민원 바로 한번 만나보죠. 6270번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24시간 에어컨 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아래쪽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이 흥건해지기 시작하더니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 마룻바닥도 엉망이 됐는데 이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보상 가능한 게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 늘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진짜 6270번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에어컨 그냥 하루 종일 끼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에어컨 관련 누수 사고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실제 여름철이 되면 이런 문의가 정말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에어컨 누수는 이제 단순히 바닥이 젖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마루가 들뜨거나 벽지가 손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랫집까지 피해가 이어져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꽤 많죠.
0: 아이고, 뭐 누수 관련 사고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가끔씩 사연으로 만나보는데 에어컨 누수로 이렇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계신 상황. 배상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 돈 들 때도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큰 부담 될 것 같은데요?
2: 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이 되겠지. 아니면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에어컨에서 누수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바닥만 닦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1: 예. 마루 들뜸이나 뭐 변형,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발생, 뭐 천장 얼룩, 가구 제품 진수, 그리고 뭐 전기 누전 위험, 아랫집 천장 및 벽지 피해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아랫집 피해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죠.
0: 6270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이 에어컨 누수는 원인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좀 달라지는데요. 누수로 우리 집 벽지, 우리 집 마루 손상이 되었다면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구나 전자제품 손상 시 주택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뭐 아랫집 도배나 장판 손상, 이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예. 누수 원인이 설치 불량이라면 업체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에어컨 고장은 보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경우에 따라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는군요. 누수 사고가 생겼을 때 일단 보통은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장이 좀 다르다는 건 많이 헛갈리는 부분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 이 배수 호스가 먼지로 막혀서 이 물이 역류를 했고 이로 인해서 거실 마루가 모두 이 부풀어 오르고 아래층 천장에도 물이 스며들었을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는 이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사례가 많고 우리 집 피해는 이 가입 한 주택 관련 보험에서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다면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 예,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 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누수와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범위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까?
1: 네, 그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피해 및 손해 방지 비용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우리 집 재물 피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보상이 불가하고요. 오직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보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나는 일배책 특약이 있어, 그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어 해서 누수 관련 사고면 다 100%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우리 집 피해 보상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내역이 딱 있어야 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이 두 가지 보장이 다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0: 예.
2: 그리고 에어컨 설치 직후부터 물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해 설치 불량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면
0: 네.
2: 설치 업체에 이 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으로 천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도 몇 달 동안 그대로 사용해 결국 천장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해서 관리 소홀로 판단이 될 경우 보상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참. 한여름에 에어컨 불가동하는 것까지는 전기세 걱정해서 그치셔야 되는데, 일배책 보장,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머리가 더 혼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6270번님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아!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문득 등장한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예.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하다 기기 자체의 노후 결함으로 누수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 이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까 6270번님 사연에 이어서 이걸 들으니까 오래된 에어컨 쓰다가 누수가 생겨서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100%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는 거겠죠? 저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답은 O! 아니에요?
1: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0: 왜요?
1: 네, 이게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수명으로 인한 고장으로 발생한 누수는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게 기기 자체의 노후 결함으로 누수가 생겼다. 요게 함정이었군요.
1: 맞습니다. 누수가 되어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0: 그래요?
1: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이제 수명으로 인한 고장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누수를 방치한 경우
0: 예.
1: 관리 부족으로 인한 손해,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구나.
2: 우리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를 기본 원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2: 평소 관리와 이 사고 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0: 예.
2: 이 화재보험 또는 주택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고 사고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발생 시간을 기록하고 아랫집과의 대화 내용 또한 정리를 해두신다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 내역으로 아랫집 피해 다 해결해주고 우리 집 피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내역으로 다 보상받고 이렇게 하면 딱 그냥 해결! 예, 문제 끝!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럼 6270번님은 또 하나 고민이 늘어나시네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1: 네,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과 사고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고가 이제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정황상 아랫집 피해 보상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걱정 많아지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6270번님 에어컨도 이제 수리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누수로 인해서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가입한 보험과 특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우리 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도 피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험으로 요모조모 살펴주셨습니다. 아,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다 그러면 또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추가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1: 네, 세입자도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에어컨 누수는 작은 물방안 하나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우리 집은 물론 이웃집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누수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2: 또한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사진 촬영, 추가 피해 방지, 보험사 접수 순서로 이를 차분하게 대응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0: 예.
2: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0: 음흠.
2: 이번 여름 우리 집의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에어컨도 함께 이 점검해 보셔서 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에어컨 누수 관련된 사고 보험 처리하는 거 두 전문가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메모한 거 맞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리 차원에서. 아랫집 배상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또 우리 집 관련 수리할 때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 이걸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배책만으로는 내 집 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기기 노후로 인한 에어컨 수리비 또는 알면서도 방치해 키운 피해 이런 거는 또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거 누수는 무조건 발견 즉시 대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거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 사진 영상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찍어두신 뒤에 신속하게 보험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1: 네, 정확하게 정리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맞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예.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72번님 아버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시대요. 혹시 간병인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 가입이 가능합니까? 질문이네요.
1: 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일반 보험으로는 좀 가입이 좀 힘들 것 같고요.
0: 예.
1: 간편 심사 보험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간병인 보장뿐만 아니라 뭐 원하시는

0: 여러 가지 보장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데 간편 심사 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보상받는 금액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일반적으로 심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 그대로 그야말로 간편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0: 그렇죠. 가입 절차가 이제 약소화됐기 때문에 예. 그만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또 이거 하나씩 정리해 주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남겨주신다면요.
0: 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입한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3층 구조, 3층 구조.
0: 맞습니다. 네.
2: 이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기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2: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 그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예.
2: 내가 나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개인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뭐 어느 때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특히 예. 나의 퇴직 후 노후 대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보장 내역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효리와 이찬혁이 함께한 프리스마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0: 했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지난 7일 입추가 지난 이후부터는 하늘을 보면 약간의 가을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또 제주도 산지 등의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갓길 쪽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한여름이지만 입추 지나고 여름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달이 8월이죠. 그러고 보면 세상은 늘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자연은 하늘이 정한 섭리를 따라서 계절이 바뀔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있죠. 입추만 지나봐라, 찬바람 분다. 사실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 3개가 한반도 상공에 있던 이중 열 돔에 균열을 냈기 때문이라던데요. 자연의 섭리인지 과학적 원리인지 어쨌든 기세 등등하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는 이 더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보자고요. 8월 11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광조, 함춘호, 오늘 같은 밤.

첫 곡으로 오늘 같은 밤 듣고 왔습니다. 이광조 씨 목소리만 들렸고요. 함춘호는 기타죠.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죠. 함춘호 씨 기타 연주. 네.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 예원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다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독학으로 해가지고 기타 1인자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원래 함춘호 씨가 가수가 꿈이었다고 그래요. 이후에 전인권 씨를 만나고 가수를 포기했다. 지난번 소주 한잔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전인권 씨를 만나가지고 그룹 전인권과 함춘호라는 그룹으로 잠시 듀엣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 곡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입추였고요. 말복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4일 날. 예. 지난주 40대 육박했던 극한 폭염이 한풀 꺾였고 아침 저녁으로도 볼에 닿는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말복쯤 되면은 계절적인 변화 중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매미가 거의 이제 목숨이 다 돼가는지 매미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질 때. 예. 처서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매미 소리. 예.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이 33도고요. 그리고 15 태풍 찬홈이 내일 일본을 열도를 관통해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동해 독도 쪽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덕분에 좀 우리 가뭄으로 애타고 있는데 비 좀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 보니까 저수지, 장성 저수지인가 뉴스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말라가고 있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응답자 2003명 중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46.8, 정청래 후보는 35.2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뀐 11.6%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6.5%로 나타났고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5%였어요. 김민석 후보.

호남권 우세가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는데 당대표 호남 민심 김민석 57, 정청래 28. 오늘부터 나흘 동안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 결과는 15일 예정된 호남권 토요일이죠. 호남권 순회 경선 합동 연설의 직후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반 전에 베네수엘라 강진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그 베네수엘라 그 옆 나라죠. 땅덩이 엄청 넓은 콜롬비아 지진 났습니다. 서부를 강타해가지고 규모가 7.4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32명이고요. 부상자는 570명이 지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오전 7시 34분에 발생했는데 이 지진은 21세기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 뉴스 시간에 출연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네수엘라보다는 콜롬비아가 좀 피해가 덜하다. 그 근거가 뭐냐. 베네수엘라는 진앙지가 한 10km 정도로 지표면에서 가까웠는데 콜롬비아 이번 지진은 한 100km 진앙지가. 그래서 베네수엘라보다는 좀 규모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주름 잡은 국민 코미디 있죠? 웃으면 보기 와요. 요게 인공지능 AI 기술로 해서요,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오늘 제작사 스튜디오 획은 TV 프로그램 웃으면 보기 와요의 5대 독자 이름 짓게 코너를 재탄생시킨 코미디 영화 웃으면 보기 와요. 내 이름은 수한무가 다음 달 9일 개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름 수한무 그거잖아요. 그거 이름 길게 하는 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예. 삼천리 뭐 동방갑자 뭐 이러는 거. 예. 그리고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 복권을 등록하면요 자동으로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은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된답니다. 판매점에 가서 받아야 했던 소액 당첨금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고덕동 순대 4636님이 긴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물을 차갑게 지켜주는 보냉병 저도 들고 다니는데요. 보냉병의 비밀은 겹겹의 벽 사이에 있는 텅 빈 진공 공간에 있습니다. 열이 건너갈 길을 비워둬서 바깥의 뜨거움이 안으로 쉽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허리케인 라디오도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2시, 4시 사이에 우리들에게 시원한 보냉병 같은 시간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아, 4636님은 문자를 하나 보내도 상당히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해서 주십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의 갯바위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자, 그러면 4636 단골 청취자의 노래 한마음 갯바위 요 노래를 듣고 나서 돈가스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돈가스 PD는 생활 전선으로 나가고요. 돈가스는 없습니다만 대신 파블로 PD가 퀴즈를 냅니다. 그래도 퀴즈 이름은 계속 의리상 돈가스 퀴즈로 가겠습니다. 자, 파블로 PD가 오늘 돈가스 퀴즈로 이렇게 올려놨네요. 절기상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다. 이번 처서가 8월 23일 일요일 날입니다. 처서의 퀴즈예요. 처서에 이 곤충의 입이 삐뚤어진다 그래요. 예. 지금 처서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가부를 해가면서 퀴즈를 내냐. 예? 입 처서 되려면 지금 아직도 저 2주는 남았는데. 예? 그 처서 날은 무언 퀴즈 내려고 그래. 에이 참. 어쨌든 처서에 이 곤충 입이 삐뚤어진대요. 다 아시죠? 1번 모기, 2번 파리. 자, 모기에 입이 삐뚤어집니까? 아니면 파리에 입이 삐뚤어집니까? 처서에. 예. 다 아시죠? 모르시겠다.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어디다 쓰느냐? 샵 0951 문자창 여시고요. 첫 번째 퀴즈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서에 모기의 입이 삐뚤어집니까? 파리의 입이 삐뚤어집니까? 네. 1번 모기냐? 2번 파리냐? 모르시면 1번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쓰실 게, 25가지입니다. 아, 제가 나눔 선물 목록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나눔 선물 적어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농배 모기버섯 1kg 세트,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스크린 골프 브라보 골프의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하늘마을 하늘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친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름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찐 애청자 사장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쓰실 거는 이 나름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써서 샵0951로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처선대 절기상. 이날 되면 예로부터 이 곤충의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러죠. 이 곤충이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1번 모기, 2번 파리.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많이들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0454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내일 풍금님 3부에 나옵니까? 네. 풍금 가수의 팬이신가 봐. 당연하죠. 원래 수요일 통증 클리닉 시간에 풍금 씨 나오는데 내일은요 특별 초대 손님. 아니 그러니까 내일 풍금 씨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내일 풍금 씨가 안 나온대요. 내일은요 특별 초대 손님이 나온대. 쟤는 뭐 예산도 뭐 맨날 특별자를 붙여. 뭐 어떡하면 특별 초대 손님 또 특집. 누구냐? 데뷔 60주년 전국 콘서트를 하고 있는 남진 씨가 나온답니다. 오, 내일 남진 씨 나와요? 오, 신곡도 만들었답니다, 남진 씨가. 남진 선생이 45년생, 저보다 15살 형님이신데, 이제 여든이 넘으셨고, 45년이면 사실 저 미국 트럼프가 46년이거든요. 트럼프보다도 한 살 많으시네, 남진 형님이. 참,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참, 대단한 자기 관리 하시는 분 같아요. 내일, 남진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건강 비결 같은 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무튼 내일, 데뷔 60주년, 남진 특별 초대석으로 한다고 하네요, 파블로가.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한참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쫙 발표를 해드릴게요. 송골매 구창모 씨의 신곡이랍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단골 게스트였던 이건우 작사가가 노래를 작사를 했네요. 제목은 지구별 연인 듣겠습니다.

아, 마지막은 뭐 영어로 장식을 했네요. I will be with you always and forever. 난 항상 당신하고 영원히 같이 있겠다. 이건우 작사가 저거 저 60년생 갑장인데 영어 많이 늘었네 양반. 야, 구창모 씨의 지구별의 연인이라는 신곡을 들었는데 어때요? 그 교회 음악 CCM 같기도 하고요. 동요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랫말이 오고 또 가는 사람들 수많은 인연의 끝에서 보랏빛 꽃잎으로 피어난 사랑 두근거리는 이 마음 먼 하늘 별들도 숨죽여 우리의 이 순간을 축복하노나. 오, 감성 살아있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주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이대로 우리 영원히 마음 변치 말고 사랑해요. 네, 이건우 표 감성입니다. 예, 이건우 씨 만나본 지 꽤 오래됐는데 참 외모는 병강세의 느낌인데요. 솔직히 아 노랫말은 완전 소녀 감성입니다. 이건우 씨가 저 1어를 전공한 분인데 예, 외국어대 1어과 예, 나온 분인데 가사에도 영어를 썼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노래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노래를 들었으니까 당첨자 나눈 선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퀴즈 정답 예, 1번 목이죠. 처서에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6676번입니다. 정답 1번 목이고요. 선물은 홍삼 진액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90살 된 큰언니가 피부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선물 주시며 힘내라 큰언니에게 선물을 보내준다면 힘내라고 큰언니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예, 6676님께 홍삼진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에 홍삼진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으로 좀 투병 중이시니까 조금이나마 예, 면역력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94번님이에요. 1번 모기가 정답이고요. 저는 코다리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휴가 다녀와서 감기가 세게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일하는 중입니다. 감기 걸려서 입맛을 모르겠는데 남편과 좋아하는 코다리를 먹고 힘내고 싶습니다. 얼른 당대표가 결정이 빨리 나서 TBS의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좀 틀어주세요. 네. 네, 8894님한테 TBS 정상화 빨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뭐, 여당 당대표 되는 거 TBS 정상화하고는 좀 부등식 같은데요. 등식은 아닐 것 같은데. 자, TBS 참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이선희 소녀의 기도는 갈무리 해놓고요. 또 3449번님께서 당첨되셨어요. 최일구 씨 무더위에 고생 많네요. 폭염이 한풀 꺾인 것 같고 요즘 아침에는 선선해서 살만합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정말 선선하더라고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목이고요. 저는 만두를 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지만 아내 더위에 사업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만두가 오면은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3449번님께 만두입니다. 만두.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 퇴근할 때, 예, 만두 받아가지고 잘 쪄서 두 분이 회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8894번님의 신청곡 이선희가 부릅니다. 소녀의 기도 듣고 옵니다.

네, 이선희 씨 실황 중계 녹음한 것 같아요. 소녀 얘기도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남자 3명, 아저씨 3명에서 이 2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렇게 아저씨 3명이서 좋아하고 저 내일 모레 한갑되는 저 빠블로 PD하고 어? 우리 감독님하고 저 감독님은 몇 살이냐? 한번 적어봐. 어? 몇 살이야? 77년 뱀띠? 다 50대, 60대가 모여가지고. 작가도 없고요. 네. 근근히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폭염 속에서도 어떻게, 자, 헤쳐나가도록 합니다. 네. 쳐서 오고, 가을 오고, 그러면은 뭐좀 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용기 좀 불어넣어 주시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나눔 선물 당첨자. 3281번님이에요. 축하합니다. 1번 모기가 정답이고요. 하남시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손녀딸과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최근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손녀가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쫑알쫑알쫑알거리는 어린이들만의 이야기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말대꾸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서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곤 한답니다. 역시 사람 사는 집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살아야 사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3281님께 한우국밥이라고 하셨어요. 한우국밥. 여기 11번에 있네요. 경기도 하남시 공감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저희 70, 80 세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3대가 같이 사네, 4대가 같이 사네, 대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예, 저까지 해서 3대가, 안성, 그, 촌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참, 그때가 그리워요. 이맘때 항상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겠습니다만, 바깥마당에 모기향 숯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서, 없는 반찬에 다들 뭐 이렇게 고추장에 밥도 비벼 먹고 그러면서 하늘에 별도 밤하늘에 별도 보고 개똥벌레 날아다니는 거 그때 참 많이 봤네. 저기 빠블로 그 개똥벌레 노래 좀 준비해. 어? 개똥벌레. 옛날에는 농약 안 쓰고 그래가지고요 시골에 한여름밤에 있으면 개똥벌레. 요즘은 무주구천동만 가야지 볼수 있다는 건데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도 어렸을 때. 그 미리나무 썩은 거 이런 데에 있으면은요 거기에 개똥벌레가 개울에서도 참 수놓았고 그 아바타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밤중에도 발광체가 있는 뭐 곤충이 막 날아다닌다. 저희 옛날에 정말 그랬던 건데 예.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3대가 같이 사는 집도 없습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 미리 들어보겠대요.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개똥벌레 추억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맞은 손녀딸이 와가지고 제잘제잘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대가족이 좋다. 이런 말씀 문자를 읽어드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영원의 개똥벌레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지 아빠 정치자께서 190 의정부 천보산과 파주 장명산에도 개똥벌레 아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주구천동만 가봐야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의정부 천보산? 파주 장명산. 야, 처음 듣는 이름이고요. 네, 그렇군요. 아, 제가 아까 또 모깃불, 쑥불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더니 행복해요 아이디 청취자께서 옛날 이분도 분명히 7080이게 분명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저하고 같은 추억이 있군요. 저도 모깃불 펴놓고 7남매가 마당에 둘러앉아 옥수수 찐거 먹으면서 마당 들마루에서 무서운 이야기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다가 반딧불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잡느라고 난리였었죠. 강원도 영월 두메산골에 살았거든요. 냉장고 없을 때집앞 계곡물에 김치 담궈 놓고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영월, 야. 영월에는 정말 개똥벌레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가도 강원도 영월은 그래도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아, 고향 아주 좋은 데 사셨네. 들마루라는 게 마루 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든 한칸 길이 아주 좁은 마루. 요걸 이제 들마루라고 하는 건데, 야, 그렇구나. 옥수수 찐거 드시고, 칠남매, 야. 이제 뭐, 다들 이제 나이 많이들 드셨겠네, 칠남매가. 네. 마당에 둘러앉아 옥수수 찐거 먹고. 크, 좋습니다. 저는 고구마 쪄먹던 또 감자 쪄먹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이맘때면 이제 슬슬 밭에 나가면은 옥수수 턱, 저기 이제 익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바로, 예? 투하하면은 그냥 익지 않습니까? 예. 자, 추억 좀 한번 되새겨 봤고요. 자, 당첨자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381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모기고요. 저는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름 내내 업무상 밖으로 돌다 보니 얼굴이 많이 탔거든요. 예. 3814번님께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타기 전에 바르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바르셔가지고 더안 탈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20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모기가 정답입니다. 벌써 처서가 23일이에요. 어우, 눈앞에 왔군요. 매미가 이젠 서서히 들어가고 귀뚜라미가 바통을 이어받겠군요. 항상 허리케인 라디오 고정입니다. 하루속히 TBS 정상화되길 바라고요. 혹시 나눔 선물 있으면 예, 아무거나 있으면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아내 생일이거든요. 네. 광복절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7720번님한테 파블로 PD가 오란다 세트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안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생일 파티 하시면서 오란다 강정 세트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싹 문자로 4693님인데 정답 1번 모기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왕만두예요. 왜냐하면요, 허리케인 라디오에 문자는 처음으로 참여를 해보는데 오늘부터 가족과 같이 여름 휴가 보내러 부모님과 같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만두 엄청 좋아합니다.

만두를 받게 된다면 우리 가족과 같이 집에서 소고기 왕만두를 꼭 한번 먹고 싶네요. 부디 꼭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까지는 아니고요. 네. 4693님께 만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릴 테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네. 아까 저 옥수수 쪄먹던 옛날 그런 기분으로 왕만두 한번 잘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뭐, 아직 아니야? 왜? 여기 노래 소개하려고 적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시간 때우라고 그러면 어떡해. 네. 지금 뭔가 노래를 프롬프트에 올려놨는데 노래가 준비가 안 됐는지, 예, 밖에서 시간을 좀 때워주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참, 이 어렸을 때 우리 추억 옥수수도 먹었고요. 고구마도 먹었고 감자도 먹었고 이맘때 되면 또 이제 뭐 토마토, 예, 그죠? 예. 가다가 그냥 남의 밭입니다만 이웃집 밭이고 뭐내 밭이고 그러니까, 예, 가다가 슬쩍 하나 또 한두 개 정도야 뭐 같이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예. 자, 노래를 한곡 듣겠는데 아까는 그 노래가 준비가 안 됐대요. 자, 그래서 권미희 씨, 우리 노래 잘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의 단골 게스트죠. 권미희 씨의 노래.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풍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가 불렀습니다. 서풍 신나는 노래 EDM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그 옛날 추억 얘기할 때 영월이 고향인 분 소개해드렸더니 그분이 청취자분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많았어요. 반딧불 또 고추잠자리 참매미 귀뚜라미 소리 요란했죠. 엄마가 너무 그리운 이 시간입니다. 7080 맞습니다. 아 여성 청취자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분 전화 연결해가지고 영월 옛날에 이야기도 들었으면 합니다만 네.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구할 게 네. 인력이 없습니다. 네. 인력이 네. 전화할 사람도 없고 죄송합니다. 참. 야 영월 가면은 그 깊은 데로 가면은 김삿갓 마을이 있던데 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맞죠? 자 이어서 0899번님 당첨됐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조대병원 아, 광주 조선대병원 얘기하시는 거겠죠? 오늘 조대병원에 투석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 1번 모기가 정답입니다. 오란다 세트 좀 받고 싶습니다. 에, 어머니께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에. 0899번님께 오란다 세트.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어머니 투석 받고 나오시면 같이 오손도손 오란다 세트 잘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부 이제 2시 50분 돼 가는데요. 예, 2부 슬슬 여기서 마감을 하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간만에 네가 인간이야! 예,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의 인기 코너. 대신 화환해주는 남자 최국 씨와 함께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최국 씨한테 화 대신 내달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나는 이야기들, 아, 뭐 강아지 똥 좀 치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해주시고요. 뭐 또 1분을 더 떼우라고? 그냥 노래 들어 뭘 떼워? 아 참 1분을 뭐하고 떼워? 예? 아 노래가 짧아가지고 저 2부 끝곡이 예. 자 아까 보니까 이 여름에 그 먹었던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군것질거리 있잖아요. 네, 뭐 제가 고구마, 옥수수, 감자 뭐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예. 자 지금 어떤 분이 수박 참외밭에 예, 이래 따서 물에 채워놨다가 먹습니다. 이런 게 문자도 보냈네요. 맞죠? 예. 노지 참외 수박이었죠. 예, 노랗게 익은 이렇게 참외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잎사귀를 탁 열었을 때 그 속에서 노란 참외가 예, 황금 달걀마냥 탐스럽게 있을 때 그 기쁨. 그렇죠. 수박. 예, 수박도 예, 딱 잎사귀를 이렇게 젖혔을 때 호박 잎사귀 같은 호박 잎사귀 딱 젖히고 나면 그 안에 파란 수박이 있었을 때 그 기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물을 찾았던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만하라고 이제 예. 자 2부 끝곡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허성의 노래 듣겠습니다. 할 말은 참고 지갑은 열고 나이값하고 삽시다. 나이값 들으시고요. 자 3부에 뵙는 거예요? 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0: 시에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전반적으로 늘었고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3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조용필.
3: 난 아니야. 네.
2: 그러시면서 영월 청취자분께서 신청한 노래입니다.

네, 3부 첫 곡으로 조용필의 난 아니야를 영월 청취자님이 신청으로 들었는데 영월에 대한 추억을 더 써주셨네. 김삿갓, 또 아까 제가 김삿갓 마을 갔다 왔다는 말씀드렸더니 김삿갓도 있고요. 단종 청룡포도 있고요. 동강도 천문대도 있고 서부시장. 서부시장 하면 그거 있잖아요. 닭강정인가? 그거 유명한데 그거. 그 단정의 청룡포 그 배 타고 건너가는 유배지 거기는 제 기억으로 아마 서강일 거고 동강은 아니죠. 그죠? 서강 쪽에 단정의 청룡포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근데 이 난 아니야 노래 들으면서 지금 YTN 저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콜롬비아의 오늘 지진. 아,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리고 겉에 있는 외벽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저 모습. 아,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뭐 가뭄 피해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렇게 무서운 지진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다. 속으로 안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 생지옥입니다. 저 먼지 속에서, 네. 자, 2951님께서도, 화면에 이 보이시나 보지.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일구씨 팔에 목이 많이 물렸네요. 조심하고 건강 조심. 목이 물린 게 아니고요. 예,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요. 저 점하고 잡티 제거한다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이런 거지. 아, 근데 요즘은 모기가 오히려 너무 덥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런 기사도 있던데. 7720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오란다에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배불러님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가 광복절 생일이고 중국 연변에서 왔어요. 20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7720님, 배불러님 고맙습니다. 근데 뭔 말인가 했더니 빠블로 PD한테 배불러 PD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배불러가 아니고 빠블로입니다. 자, 제가 지은 별명인 저기 이 김경래 PD가 자기가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지금 콜롬비아에게 마약 두목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아, 자기가 그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체형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파블로를 하겠다고 아 물론 마약 생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체형을 닮았다 그래서 파블로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블로를 불러드리는 건데 배블러가 아니고 파블로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최국과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시작합니다. 윤윤서 양의 노래 만년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신곡인가 보죠? 듣겠습니다.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직진 못해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수 때문에 삶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이구이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라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태화남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1: 응? 아,
0: 야, 너 많이 탔다. 네, 너무 시큼하네. 네. 아, 어디 좀, 알바하다 왔냐?
1: 아, 밖에 저, 요즘 자주 나가가지고 밖에 네, 저쪽 네. 잠실 쪽에
0: 잠실 쪽.
1: 나가가지고.
0: 여기까지.
1: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나도 모르게 나왔네 말이. 예.
0: 아, 거기 다니는구나.
1: 아, 많이 탔어요. 예. 네. 아이고,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아, 그치, 시원하고.
1: 예.
0: 그, 제가 말해요. 그 뭐, 여름 피서 같은 거 안 갔다 왔겠네?
1: 아니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 예. 갔다 예. 가족들 데리고.
0: 아, 근데. 아, 내가, 예. 오늘 아주 저 새벽에 꿈꾸다 깜짝 놀랐어.
1: 왜, 왜, 왜?
0: 꿈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1: 네네네.
0: 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1: 뭐라고?
0: 최일구 씨.
1: 예.
0: 시한부 인생이래.
1: 아,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또. 왜 그런 거야. 또.
0: 아, 그거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네.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알아?
1: 뭐라 그랬는데?
0: 50년 살겠다는데.
1: 아, 50년 더 사신다고?
0: 네.
1: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진짜.
0: 아우. 뭐가 큰일 나, 이 사람아. 앞으로 50년 더 산대.
1: 시한부 맞네. 아, 참.
0: 자.
1: 한 100년 더 사셔야죠.
0: 자, 시작에 앞서서 문자 안내 여기 있잖아.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장사 안 돼서 많이 요즘 짜증나시죠?
0: 아, 정성 들여 읽어 좀. 어? 건성건성 읽지 말고.
1: 정성 들여 읽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예?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예, 문자 보내주세요. 이래서 난 화가 난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TBS 앱은 아, 무료고요. 예.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제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0: 예, 예, 요즘에 좋습니다.
1: 예.
0: 지난주에는
1: 선물 많잖아요.
0: 선물 많이 남았지.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번 이제 에너지를 많이 모았을 테니까
1: 아,
0: 오늘 열심히 그렇습니다. 좀 화를 좀 잘 내주세요.
1: 그럼 지금 쉬는 동안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0: 뭐가요? 가지고 뭐가?
1: 선생님은 뭐 어떻게 뭐 쉬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0: 그렇지.
1: 아닌가?
0: 예. 네. 우리도 휴가를 갔다 왔지.
1: 아, 그럼.
0: 우리도
1: 아,
0: 쉬어야 될 거 아니야.
1: 출연료도
0: 출연료도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어, 그럼 녹음이었어? 그 일주일은?
0: 일주일 녹음했죠.
1: 아, 녹음이셨구나.
0: 네.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네 거 많이 나갔어.
1: 아,
0: 재화는. 어? 거의 매일 나갔어, 이 사람은.
1: 아,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0: 자 네. 지금부터
1: 문자 많이
0: 씨와
1: 보내주세요.
0: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를 양

0: 지난주 수색 때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네. 네.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는 이분 1096번님인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제 못하셨겠지. 그런데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최국 씨.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여름 휴가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다녀왔거든요. 낮에는 쏟아지는 물줄기, 다양한 행사와 먹을거리. 저녁에는 유명 대형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큰 행사 잘 치르고 며칠 전에 친정에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멀리 양주에서도 정남진 물축제 연지 보리밥 착한 가격 여러 번 자랑하고 하면서 장흥의 딸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군청 관계자분들 제발 자랑거리 만들지 못할 망정 깎아 먹지는 맙시다. 제발 장흥의 딸로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청 관계자분들 부탁드려요. 군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1: 네. 무슨
0: 뭔 일이 있었나?
1: 무슨 말이에요?
0: 장흥에? 예? 네?
1: 그 안 좋은 소식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양주 수색대님은 안 오는데 네. 네. 아 기사가 났었나 봐.
1: 어떤 기사?
0: 뭐 바가지 요금 그런 게 났었나 봐.
1: 아 바가지 요금. 네,
0: 장흥 물축제 가가지고.
1: 네? 아 진짜. 예.
0: 그 한마디 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만 되면 이게 이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 아 뭐 이렇게. 아 같이 다들 힘든데 뭐 이렇게 왜 바가지 씌워 왜? 적당히 받아 적당히 좀. 아니 그럼 좀 서로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좀 적당히 먹어.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나도 힘들어, 나도 진짜 이거 햇살론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라 좀. 아 진짜 우리 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바가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이렇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적당히. 자 여기까지입니다.
0: 여기까지.
1: 네.
0: 자, 네가 인간이야? 한번 해줘.
1: 네가 오랜만에. 인간이야?
0: 두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두 번, 한 번 더.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너 요새 형 얘기하면 막 안 하려고 그래.
1: 힘들어가지고. 아, 좀 이게 진짜 체력이 좀 딸려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아, 좀 더워.
0: 삼계탕 같은 거 먹어야지.
1: 그런 거 좀 먹어야 되는데.
0: 삼계탕. 근데 햇살론 대출 받아서 뭐, 어디다 쓴다고?
1: 에?
0: 햇살론 대출 받아서.
1: 저는 햇살론도 안 나와요.
0: 안 나와? 네.
1: 아니 그냥 형 소리고 네. 정말 우리 말복 지났나?
0: 아직 안 지났어. 14일 날.
1: 원래 입추가 그럼 더 먼저 와요? 말복보다?
0: 그렇지.
1: 왜? 말이 안 되잖아요.
0: 입추.
1: 왜 입추가 더 먼저 오지?
0: 말복. 말복은 네.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은요. 24계절 안에 네. 24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1: 아 그럼 뭐야 그건?
0: 그냥 그 세속적으로 뭐지? 그
1: 뭐?
0: 민간에서 하는 그런 네. 행사의 날일 뿐이지.
1: 아, 그럼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0: 그렇지. 그러니까 입추, 그다음에 24절기가 뭐냐? 입추 다음에 말복이 아니고 입추
1: 동시,
0: 쳐서
1: 뭐 예, 그런 거잖아요. 경칩 네. 뭐 이런 거.
0: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네. 입추 쳐 입추 이런 거 있어.
1: 그럼 네. 뭐 초복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더워진다 뭐 이런 건 아니네 또.
0: 그렇죠. 네. 네. 셋이 풍속이지. 초복 중복 말복은.
1: 혹시 삼계탕 팔아 먹으려고 만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건 내가 안 만들었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1: 아 여러분도 아주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 24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네. 조종말복이.
0: 그렇죠. 네. 자, 1577번님께서 최국 씨 글쎄요 3주 전에는 익지도 않은 수박을 한 개 따가고 이번에는 가지를 몽땅 다 서리를 해갔어요. 야 요새도 서리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 큰 도둑이 아닌가요?
1: 아,
0: 최국 씨 혼 좀 내주세요.
1: 그렇죠.
0: 이거는 마음 화를 좀 내야
1: 돼.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애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서리하면은 그래 우리 같이 좀 나누죠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런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가지 쳤다라며 이거 절도 아니야 야 도둑놈아 갖고 와 야 해도 해도 너무 이게 야 이건 너무한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0: 갖고 오면 어떻게 갖고 와 다 먹었을 텐데
1: 아 그리고 뭐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어떻게 해 어 뭐 할 건데 이거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러냐? 네가 인간이야? 어?
0: 화성에 보낸다고.
1: 이런 토둑놈 같은 놈은 저
0: 화성 보낸다고 그래. 일론
1: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화성에는 얼마나 더운 줄 알아? 공기도 없고.
0: 너 화성 가봤어?
1: 너 거기 가는 순간 끝나는 거. 에?
0: 화성 가봤어?
1: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영화로 보고.
0: 진짜 화성 더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불화자잖아. 불화자 그러니까. 아니야? 화성?
1: 낮에 엄청 덥고.
0: 두 별을.
1: 그 네. 화성에는 저게 없잖아 또.
0: 뭐가 없어요?
1: 대기권 그런 게 없잖아. 공기가 없잖아 거기는.
0: 다른 데도 없지 그거는. 예.
1: 하, 지구는 있잖아 이 사람아.
0: 지구, 그러니까 지구 빼고 다 없잖아.
1: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혹독하겠냐고.
0: 그러니까 거기 가 그냥 예. 누가.
1: 너 거기 가고 싶어 그래.
0: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수박 실컷 쳐먹어라 그냥. 어? 시원하겠다 아주.
1: 화성에서 수박이 네. 나오냐?
0: 아니 이거 여기서 서리에서 가져간다는 거.
1: 야 여기서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썩지.
0: 지금 우리 대화 되게 유치한 거 아시죠? 네, 빨리 넘어가시죠 이제. 빨리.
1: 자 이번에는 아니 근데 왜 네가 읽고 네가 화 좀 내면 안 되냐?
0: 쉬엄쉬엄해요.
1: 아니 쉬엄. 노래 좀 틀어 형 힘들어.
0: 쉬엄쉬엄
1: 아, 정말.
0: 쉬엄 문자도 안 오고 뭐.
1: 그러니까.
0: 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진짜. 아 너무들 하시네. 화난 일이 없다고 요즘에 거짓말 하지 마요. 어? 요즘처럼 화나는 일 많은 데가 어디? 빨리 보내 문자.
1: 이 노래.
0: 샵 0951!
1: 네, 좋습니다. 힘든 싱어 출신의, 예.
0: 저 이거 봐! 가수. 싱어도 힘들대, 지금! 힘든 싱어!
1: 광표 가수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야, 힘든 싱어 광표 가수의 노래 추억의 포장마차. 옛날에는 참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1: 그러게요. 그
0: 네?
1: 왜뭐 도로 정비 사업 뭐 이런 것
0: 여의도
1: 때문인가?
0: 옛날에 보면 말이에요.
1: 네.
0: KBS 별관이라든가
1: 맞아. 맞아.
0: 그 MBC 앞에 그 사거리에도 많았었어.
1: 네. 그 빨간
0: 그러니까
1: 포장마차. 뭐. 맞아.
0: 술 한잔 따라놓고 술잔에 키스하며
1: 네. 여의도
0: 광표
1: 그
0: 가수가
1: KBS
0: 노래.
1: 별관 앞에도 많았고.
0: 그때는 그때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았지.
1: 네. 그리고 대학로, 저 옛날에 대학로에서 연극쟁, 아, 연극할 때.
0: 네.
1: 예, 네, 거기 대학로에도 포장마차 엄청 많았어요.
0: 아, 그랬죠. 네. 어, 네. 포장마차 많았지.
1: 어, 막 진짜.
0: 그렇죠. 이게 이제 술잔 따라놓고 키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이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막 건강을 나빠지고. 응?
1: 진짜 어렸을 때 저 20, 30대 때는
0: 네.
1: 오로지 진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네, 뭐 네. 마시고 나발이고 뭐 음미하고 나발이고. 그냥 취하려고 먹었던 거 같아.
0: 말그는 약간 이제 부적절한 거 같고.
1: 지금 생각하면 참.
0: 아 근데 저 네가 그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가 그러는데 너 주사 있다고.
1: 응? 저요?
0: 응.
1: 되게 많이 먹으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으면 그냥 완전. 그러면 이제 주사가 있다.
0: 아유 그러는 파블로는 주사 없을 것 같아. 네. 네?
1: 근데 저는 주사가 뭐 네. 누굴 뭐 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0: 네. 자지 너 그냥. 네. 자지
1: 그냥
0: 너.
1: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들어놓어 자요. 그러니까 네. 뭐 화단이건.
0: 그렇지.
1: 보도블록이건. 네.
0: 자, 거기까지 하고요.
1: 울어요,
0: 자, 울어. 9253님께서 오늘은 녹방 아닙니까? 야, 최욱 씨, 이거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없으면 지금 녹음인 줄 아시잖아. 자, 청취자 여러분, 9253번님, 네. 생방입니다, 생방.
1: 이거 아니, 얼마나 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포장마차 들어 넣어 잤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예? 오늘 대 지금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0: 자, 7338님께서는 퇴직하고 19년 차 다마스로 용달하는 77살 젊은 형아입니다.
1: 아이고.
0: 교차로 내에도 엄연히 차로가 있는데 간혹 차로를 무시하는 인간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또 하나 넘버에 헛자 하자 호자 들어가는 차 렌터카 운전하는 인간들이 유난히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많이 합니다. 최국 씨 네. 한마디 부탁해요.
1: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7338님 눈에 띈 어허하허 허하허 차로 지켜 차로 지켜 운전을 어디로 배우고 뭐 똥 어? 뭘로 배운 거야 이거 운전을 어? 야 지키라고 하는 아이 나 진짜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이거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숟가락 내려고 싶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어, 지금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어? 깜빡이 안 켜, 확.
0: 니가 인간이야.
1: 어디 끼어들어, 어디 끼어들어. 차선 지켜! 니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진짜!
0: 아, 딴 거 좀.
1: 화성
0: 해,
1: 넘어, 토성, 거. 명왕성, 천에, 은하계 너머로 까져버려!
0: 은하계가 아니고 아, 태양계 너머.
1: 아, 죄송합니다. 태양계. 뭐, 그게 그거고.
0: 뭐가 그게 그거야? 은하계 안드로, 태양계 다르지.
1: 안드로메다를! 그냥 요단강 건너라.
0: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네. 자, 이어서 1121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하나 제안합시다. 네가 인간이야 말고요.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싶어 이런 거 어때요?
1: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에요.
0: 근데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 하메네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1: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0: 아니, 그 아들.
1: 아들.
0: 아들 아니야?
1: 아니, 하메네이는 돌아가신 분이고.
0: 아, 그래?
1: 예, 네, 아들은 뭐더라, 이름이?
0: 아, 아들 이름이 뭐야, 지금?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1: 하메네이 주니어인가?
0: 이란에 하여튼 하메네이하고 네.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네. 미사일 맞고 싶냐. 아, 이거, 무섭네.
1: 이거 방송 심의 규정 괜찮아요?
0: 예? 네? 네. 네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1: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한 방에 가고 싶어?
0: 아이. 타격감 있네. 야.
1: 즉사야 즉사.
0: 미사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1: 기분이 어딨어요? 그냥 느, 그냥 호상이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지 뭐.
0: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렸어요.
1: 좋은데 이거?
0: 미사일 맞고 싶어.
1: 어?
0: 앞에 거 키니까.
1: 근데 생각하면 이거 너 되게 잔인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렇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0: 쓰지 말까?
1: 아니 진짜 나쁜 놈들한테만 이해하죠. 진짜 나쁜 놈.
0: 그렇지.
1: 어? 진짜 완전 갑질하고 예. 막 이런 사람들.
0: 그럴 땐 한번 써보고 예. 예. 이어서 0038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우스 꽃 농원인데요. 더울 때 마시려고 당근 주스 1000ml짜리 12병을 농원에 놓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려

0: 요구했는데 그걸 누가 홀랑 다 가져갔어요. 진짜로 짜증나. 요거 미사일 때려. 미사일. 이거 미사일 때려야 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1: 아까 뭐였지?
0: 아이 그 앞에 거 하지 말고.
1: 미사일 맞고
0: 그냥.
1: 미사일 맞고 싶어? 이게 뭐야?
0: 뭐 알아서 해 그러면.
1: 미사일 맞고 싶냐고?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아 너무하네 진짜. 어? 아니 농원이면 또 시골 아닙니까? 그 요즘 시골 인심이 이게 아닌데 진짜. 야 이 도둑. 네가 인간이야? 아 좀 어떡합니까 진짜.
0: 진짜 도둑이네. 홀랑 가져갔다니까.
1: 요즘에는 진짜 크, 그래요. 이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 어떡합니까 이거. 네. 갖고 와! 갖고 와!
0: 다 마셨어?
1: 너 당근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홀랑 훔쳐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어? 네가 인간이야?
0: 네. 자 5564번님 안녕하세요. 일구행님, 일행님 쓰신 거예요? 아마 일구행님 쓴 것 같아요. 일구행님, 최국 씨, 안녕하세요. 성인 PC방 운영하는 나쁜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불법 바카라로 하루에 수백, 수천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가요?
1: 한국에 네? 있죠. 지하에.
0: 부자가 이런 걸 하겠어요? 돈 없는 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XX 열받아!
1: 네. 오육사님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니시죠? 예. 네.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 네. 아무튼.
0: 아, 우리나라에도 불법 바카라 하는 데가 네. 있나 보네. 네.
1: 불법은 하면 안 되지.
0: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1: 그러니까.
0: 불법이라고 발음하라고.
1: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차려가지고 진짜, 어? 경찰 선생님들 빨리 저 단속해주세요.
0: 뭐 하다 말어.
1: 힘들어. 왜 힘드냐, 미치겠네.
0: 체육이 네. 오늘 안 되겠다. 앰뷸런스 불러야
1: 되겠다. 초반에 너무 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0: 네. 자, 6623번님께서 교통 제보를 하나 보내셨어요. 서서울 호수공원 주유소 앞 김포공항 방면 1차선에 3중 추돌 사고로 많이 막힙니다. 서서울 호수는 어디 있는 거야?
1: 네?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호수공원.
0: 서울 호수공원 제가
1: 예. 김포공항 방면. 아유 어떡합니까.
0: 예. 예. 자 이어서 1387번님 두 분 안녕.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한 짐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높아서 더 상차할 수가 없는데. 예, 저 사진이시구나. 예. 예. 없는데. 예. 남은 짐을 더 올리자고 해서 안 되니까 차 안 돼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니까 예. 계속 실어보자고 해서. 단속 걸리면 벌금 나와요 그랬더니 아, 네. 차 한 대 더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휴 힘듭니다. 네. 1387님께서 이제
1: 예. 예. 지금 화가 많이 나셨네요.
0: 그러니까
1: 화가 엄청 나셨어요 지금 표정이.
0: 1387님 네. 얼굴 뒤로 셀카를 찍었는데 얼굴 뒤로 이제 그물로 네. 1톤 트럭 정도 되는데 아. 짐을 이렇게 쫙 그 감싸놨어. 근데
1: 아이고 이거
0: 저거 싫은 데다 더 실자고 그랬다가 네. 그러다 벌금 낸다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그랬더니 아. 진작에 그러지. 자, 에이 네.
1: 아니 이거 그 나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이거 주차 사고라면 어떡할 건데? 어? 다 싫는 게 다 규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쩌려고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로. 적당히 싫어했지. 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운전하시고 기사님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려고. 이거만 사고라면은 다 기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야 이 나쁜 네가 인간이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벌금 나오면 뭐 벌금 내줄 거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네가 운전하든가. 야 네가 미역하기 싫어가지고 네가 이사하든가. 야
0: 화성 가고 싶어 그래.
1: 왜 이렇게 화성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0: 그 금성 가고 싶어.
1: 아 금성 가고 싶어. 금성이 바뀐 거 알아? LG로.
0: 야 정말 최극이네. 박수 한번 쳐줄게.
1: 아 진짜.
0: 취연료 일어났냐 안 받으면서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화를 내고 있어. 네,
1: 우리 기사님 화 많이 나시겠지만.
0: 왜죠. 최극 씨를 위해서 빠블로 PD가 출연료는 못 주고 노래 한 곡 주겠대. 이안경이 부른대요. 거기서 거기.
1: 거기서 거기지 뭐.

0: 네,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네. 최국 씨, 네? 요 봐 문자 참
1: 뭐라고?
0: 와, 최국이 응원하는 문자가 그냥 쇄도하고 있어.
1: 아, 감사드립니다.
0: 예. 0711님께서 최국 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초보 개인 택시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아우,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 초보시구나. 예. 예, 아주 꼭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항상. 예.
0: 이어서 3, 4,
1: 혹시라도 저 만약에 타게 되면은 좀 깎아주세요.
0: 3449번님께서도 정말 최국 씨가 고생이 많네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대신 화내주니 이러다가 최국이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1: 저도 걱정됩니다. 쓰러질까봐.
0: 근데 하도 출연료 안 주냐 그러니까 파블로가 주겠대.
1: 아, 진짜?
0: 돈이 아니고 현물로 주겠대.
1: 현물로? 네. 뭐 있는데? 뭐.
0: 감자 한 박스하고 햇마늘 한 망이 있대.
1: 감자 한 박스, 감자 싹 텄겠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0: 청취자가 보내준 건데. 네.
1: 네. 그 아직도 있어요?
0: 아, 몇 주 전에 아니고 최근에 받았나 봐.
1: 아, 그래요?
0: 네, 준비해놨대.
1: 네. 아, 저 좋죠. 하나 주세요. 네.
0: 그래요. 이따 가져가세요.
1: 박스랑 햇마늘? 예. 네. 알겠어. 감사합니다.
0: 햇마늘 한 망이 있대.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마늘 비싼 거 아니야?
1: 딱 집에 네. 들어갈 때 어깨 딱 펴고 들어가야겠네. 햇마늘 한 망. 야, 와이프 얼굴에 확 던지면서 그냥, 야!
0: 야, 돈 벌어 왔어? 이거. 마늘 벌어 왔어?
1: 밥 차려와!
0: 아, 저 밥 안 줘? 밥 안 줘, 집에 가면?
1: 제가 안 달라고 합니다. 안 달랍니다, 제가.
0: 자, 4454번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그래서 연차 휴가도 못 쓰고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은요, 혼자서 가족 타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0: 있어요. 아... 최국형 시원하게 화 좀 내줘요.
1: 아, 진짜 너무하다 정말 진짜 사장 야! 야! 사장이면 다야? 사장이면 다냐고! 아! 사장질 그따위로 할 거야! 야! 직원들이 일할 일 시키고 너는 휴가 가냐? 이런 네가 인간이야? 야 그럼 지금 직원들도 휴가를 보내고 당신도 가든가.
0: 그렇지.
1: 사장이 말이야. 사장이면.
0: 그렇지.
1: 사장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아니야? 어? 가장 애착을 갖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채워줘. 네가 휴가를 못 가더라도 직원을 보내주고 어 직원 휴가 보내고 네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런 진짜 에이 진짜 패 있죠. 어 침 뱉으면 안 되나? 옆에다 뱉은, 벽에다 뱉은 거야, 벽에다가.
0: 나한테는 안 뱉었어.
1: 예, 예, 예. 아, 진짜, 하메네이랑.
0: 미사일?
1: 어. 하메네이랑, 아, 뭐였더라? 아, 진짜.
0: 하메네이하고 만나서.
1: 하메네이랑 트럼프랑 파티하다가. 아, 뭐지? 미사일 맞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 대충 알아들으세요.
0: 자, 이어서 1387님. 안녕하세요. 이삿짐 사연을 보냈던 하재영 영달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까 그분 있잖아요. 아, 머리띠도 예, 예. 이분이 아, 그러니까요. 단골 청취자 예, 우리 하재영 청취자님
1: 우리 하 대표님
0: 고맙다 그러잖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속이 시원하대요.
1: 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최국 씨가 출연료를 못 받아도 보람이 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1: 요즘 어떻게 요즘 뭐 이사 많이 다니나요 사람들? 일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네.
0: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이제 네. 최국 씨가 화를 냈더니 네. 청취자님이 예?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출연료는 못 받더라도 청취자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런 걸 바로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최국이 너도 출연료가 1원 뭐 10원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1: 아니 근데
0: 청취자한테 보람을 느껴.
1: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네. 우리가. 예전에 네. 예전 이거 제대로 돌아갔을 때
0: 출연료 받을 때
1: 예, 선배님은 MC고 저는 게스트잖아요.
0: 그렇지.
1: 예, MC는 선배님 그래도 좀 예? 보람듯이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게스트는 얼마
0: 너보다 좀 너보단 좀 받았지.
1: 예, 게스트는 얼마 뭐 한 몇만 원 받아요. 예. 근데 예,
0: 그때 한 10만 원 안 받았냐?
1: 그 세금 떼면은 한 그때 한 뭐 9만 얼마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0: 그러니까
1: 일주일에 한 번 뭐 9만 얼마 들어온 거 뭐 얼마나 돼. 근데 이게 정말 안 들어오니까 네. 야 되게 이게 정말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돈이구나. 네.
0: 그 생각이 바로 그런 거야. 네. 네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는 게 그 네. 돈의 그 소중함 있잖아. 그런 걸 일깨워주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아니 있냐? 나는 진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뭔가 좀 우리가 좀 뭐게 좀뭐 이게 청사진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0: 아니 너 그쪽에 아는 사람 야. 많이 있지 않냐? 네? 없어?
1: 몰라요. 어떻게
0: 아니, 거기 간다며, 잠실 그쪽에.
1: 아, 그쪽이랑 상관없어요.
0: 아, 상관없어? 아, 그쪽... 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아, 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지금.
1: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0: 자, 이어서 055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화물 운송하는 사람인데요. 콜 잡아서 운송하는데, 주선사 사장들이 너무너무 콜비를 많이 뜯어갑니다.
1: 아,
0: 예를 들어 10만 원에 2, 3만 원은 기본으로 뜯어갑니다. 조금만 뜯어가라고 해줘요.
1: 아,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10만 원에 3만 원 뜯어가면 못하라는 거야 이거. 어? 3만 원 뜯어가고 그 7만 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 내면 그 남지도 않아.
0: 적자야 적자.
1: 적자 그래. 적자. 거기다 적자. 기름 적자. 넣고 진짜 네. 기름 넣고 참 잃으면 기름값 더 들고 야.
0: 차 할부값 내야지.
1: 할부값도 내야 되고 할부값 그래. 보험료도 내야 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그래. 아우 진짜
0: 되면은 저 타이어도 갈아야
1: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되고 타이어 얼마인 줄 알아?
0: 비싸.
1: 또 뭐 있어?
0: 됐어. 그렇게 말해.
1: 작작 좀 뜯어 결론은
0: 적자야 적자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0: 네, 네, 좋습니다.
1: 아 목 아파. 아, 너무 아프다 목이.
0: 야 컨셉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
1: 아니 컨셉입니다.
0: 자, 6828번님께서는 주말 농장에 걸음하려고 닭똥 한 푸대를 사다 놨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유, 이걸 또 누가 가져갔어요?
1: 야, 닭똥도 가져가냐? 아, 정말 자,
0: 값은 4,500원 밖에 안 하는데 도둑질해서 농사 지은 거 먹고 아, 살이 되고 피가 될까요?
1: 야, 하다 똥을 훔쳐간다, 정말. 야, 진짜 사람 환장한다, 진짜. 야,
0: 이렇게. 네가 똥 훔쳐가면은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1: 네가 똥 훔쳐가면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 하다가 똥을 훔쳐가? 야, 닭똥도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

0: 알아요, 진짜.
1: 아, 독하지.
0: 야, 너 진짜 오지다 정말 너도. 아우, 진짜. 야, 너도 그 정도면 되게 너도 되게 절실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살지 마. 남의 거잖아. 왜 엄청 한 걸?
1: 남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게 하지 마.
0: 네가 똥 싸가지고 네 걸로 해. 어? 야, 네가 닭고기 먹고 치킨 먹고 싸면은 그게 닭똥일 거 아니야? 니 걸로 해, 니 걸로!
1: 아이고.
0: 오늘. 아, 죄송합니다. 식사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마지막에 네. 닭똥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0: 닭똥 같은 놈이 뚝뚝 떨어진다고? 내 눈에는. 아, 제 형님의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 역시 국문과.
1: 아, 좋았습니다.
0: 아, 못 이겨. 경희대 국문과.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0: 아, 뭘 또 와요?
1: 아, 44분밖에 안 됐어.
0: 그래? 네, 알겠어요.
1: 자, 사랑의 감초 듣고 오겠습니다.

0: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재밌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그 막 닭똥도 훔쳐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0529님께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우리 엄논도요, 걸음을 20포대나 누가 훔쳐갔대요.
1: 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종종 있네. 그
0: 논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은 걸 갖다 그렇게 훔쳐가 그래. 저 그냥 가면 안 돼. 한마디 해. 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미사일 맞고 싶어. 곡사포 맞고 싶어 그래.
1: 아이고, 너. 아,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0: 그럼 물총 맞고 싶어. 아, 물총 가지고는 나 약하지.
1: 아니, 곡사포를 때려. 아니, 걸음 훔쳐갔다고 곡사포를 때려버려.
0: 뭘 때릴 거야, 그러면. 어? 뭘 때릴 거야.
1: 그냥 비비탄 정도로 해요.
0: 비비탄.
1: 그냥.
0: 비비탄 맞고 싶어 그래, 그럼.
1: 비비탄 한 100발 맞고 싶어! 저기, 10m 앞에서.
0: 100발 맞으면 죽어!
1: 아, 10m 앞에서 맞으면 괜찮아요. 따가운 정도.
0: 가져와, 그래, 빨리.
1: 갖고 와!

0: 너 니네는 그거 저기 어 수확률 높이자고 남의는 그렇게 망치게 할 거야?
1: 아, 저, 이게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안 되는구나. 선배님처럼 그게 안 된다. 야,
2: 8176 정치자께서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가져간 손님한테 신발 돌려달라고 화 좀 내주세요. 두 번밖에 안 신은 새 건데 택시기사인데 트렁크에서 가져갔어요. 올게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어.
0: 정말 진짜 너무한. 이건 뭐 똥 훔쳐가고 걸음 훔쳐가고 이젠 뭐 신발까지 훔쳐가? 아 이걸 왜 가져가 그거를? 어? 아니 우리 옛날에 네. 저기 그런 적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저기 옆집에 신발 이렇게 빨아가지고 말려놓고 막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
2: 근데 왜 나보고 우리라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냐? 우리라니.
0: 아니, 선배님 때는 또 더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2: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0: 아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절도 아니고.
2: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맞먹냐? 어?
0: 알았어요.
2: 저희 세대 그래요. 저희 세대. 네.
0: 야, 진짜 정말 지금 2026년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 신발을 도대체가. 어? 네가 인간이야? 그렇지. 그 새 거를 말이야. 새 거를. 어? 이거 트렁크에 있는 거를.
2: 그렇지.
0: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자기 건 줄 알고 모르고 이렇게 가져갔을 그럴 저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 훔쳐간 거면 진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2: 지금 8176님께서는 네. 그렇게 저 인자한 걸 바라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게 화 좀 내달라는
0: 거야. 거야.
2: 그렇게 가야지.
0: 아까 두 번밖에 안 쉬는 거야. 두 번밖에.
2: 네, 그렇게 너, 가야지. 너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
0: 아, 그 신발 타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안 나니까 가져간 거 아니야?
2: 그렇지.
0: 아과.
2: 네. 자. 네. 예지 아빠님께서 구기 형 마늘 들고 가면 형수님이 마늘 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안 가져가겠습니다. 네, 100%예요.
2: 아. 자, 이어서 3645님께서 문자 긴 문자를 보내셨네. 최국 씨, 지난주 토요일 파주 가막산 제3 주차장에서 7대의 오토바이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하고 그늘에서 푹 쉬고 2시간 지난 후에 시동 걸고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인도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주차비 10원 하나 내지 않고 쫓길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혼 좀 내주세요. 할리 등 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시켰으면 당근 주차비 2,000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못된 미꾸라지 라이더들. 그 좁은 샛길로 사이사이 빠져나가는데 참 나빠 보였어요.
0: 아이고.
2: 그 비싼 오토바이 타면서 고작 2,000원을 못 냅니까? 가막산 제3 주차장에 7대 세운 미꾸라지들 혼 좀 내주세요.
0: 가막산 제3 주차장 7대! 오토바이 7대!
2: 할리.
0: CCTV에 다 찍혔어!
2: 아, 좋아, 좋아.
0: 어? 확 신고해버려가지고 그냥 과태료 네. 그냥 더 왕창 더 그냥, 어? 물리기 좀. 갖고 와! 돈 내, 빨리! 네. 다시 와서 계산하고 가!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면서 주차비 2,000원 꼴라 2,000원을 안 내. 2,000원이 또 큰돈이긴 한데 그게 몇 천만 야 없어 보여. 그치. 되게 없어 보여 그거.
2: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0: 야 할리를 타면서 2,000원을 안 내? 너는 그런 할리 탈 자격도 없어. 어?
2: 나줘 그래 나줘.
0: 나줘. 나줘. 아 나 그 면허 없어요 그거. 선배님 줘. 선배님
2: 나도
0: 줘.
2: 나도 없어.
0: 어? 바꿔. 88로 바꿔. 스쿠터로 바꿔, 스쿠터로!
2: 아니,
0: 전기 지금, 자전거 타고 다녀, 전기 자전거!
2: 지금 할리, 이거, 저 검색을 해보니까 1억짜리도 있네?
0: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요, 할리는.
2: 이야, 이거 뭐죠?
0: 뭐, 배기량이 뭐.
2: 승용차보다도 비싸네.
0: 와.
2: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0: 아유, 니가 아유, 자, 너 같은 인간이 할리라는 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진짜, 아유, 날아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2: 그죠?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53분 이제 다 했어. 아유 최욱이 수고했다 오늘.
0: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내용이 다 누가 뭐 훔쳐갔다 돈 안 내고 갔다.
2: 나 더위한테 한번 참 그 승질 내. 더위 빨리 가 그래.
0: 아 좀 덜 덥잖아 요즘에.
2: 아 해 빨리 시간 없어. 한마디만 해 빨리 가 그래.
0: 야 그만 좀 덥자. 덮어.
2: 빨리 가 그래.
0: 빨리 가.
2: 그렇지. 한 번 더 해.
0: 빨리 가. 오지 마. 야 너 때문에 지금 뭐 바닷물 고기도 다 죽고 막 난리 났어 지금.
2: 자 오늘 끝곡입니다.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시청해 진영의 달달한 나 때려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씨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0: 정말 수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여전히 심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합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현재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4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아연입니다.
1: 지금 8월 둘째 주 네. 인데요.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덥네요.
0: 너무 더워요. 집 밖에 나설 때마다 약간 깜짝깜짝씩 놀라면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7월 별로 안 덥다 했던 게 네. 꿈처럼 느껴져요.
0: 이게 진짜 여름이구나 싶고
1: 이렇게 더운 날 네. 여름 느낌 나는 노래 네. 또 플레이리스트 선정에 되게 숙고하시는 편이신데 네. 혹시 여름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0: 근데 뭔가 저의 좀 깊은 취향은 여름에 되게 청량한 노래를 찾아 듣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은 어쨌든 좀 댄스곡 위주니까 계속 들으면 약간 귀가 피로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근하고 살짝 더운 노래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비교적 신곡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요즘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존박 씨가 신곡이 나왔어요. 그 여름은 돌아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딱 그 싱글 하나거든요. 근데 노래가 너무 이렇게 칠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라 요즘 좀 존박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좀 즐겨보시는 분들이면 이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슈퍼스타 제니도
1: 또 나왔나요?
0: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처럼 딱 요거 노래 하나만 이렇게 스페셜 뭔가 썸머송처럼 나왔는데 Less Than a Lover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뭔가 귀여운 사랑 노래인데 뮤비가 굉장히 또 로맨틱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뮤비랑 같이 보시면 좋을 노래여가지고 요즘 되게 반복해서 저는 듣고 있어요. 미아님은 요즘 뭐 어떤 노래 즐겨 들으시나요?
1: 저는 노래를 네. 이렇게 신곡을 찾아 듣는 네.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더울 때는 저는 혜은님이랑 반대로 귀에 때려박는 랩을
0: 더울 있게 하는
1: 네, 듣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그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를 들으면서 런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라버려라고
0: 알죠, 알죠. 다 같이 노래방에서 불러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1: 맞아요. 할 때 그 호랑이 기운으로 여름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0: 좀 약간 음악으로 약간 이열치열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 노래는 좋습니다. 그럼 8월에 첫 책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8월에도 쓴 라디오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마가 끝난 8월이야말로 진짜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7월에는 한번 가볍게 만 하나 읽으면서 더위를 달래볼까 하는 수준의 독서였다면 8월은 좀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양으로 키워드를

0: 절대 한밤중에 읽지 말 것. 절대 자기 전에 읽지 말 것. 그리고 다 읽은 뒤에는 소금물로 입을 헹굴 것.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그 소설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뭔가 되게 큰 이렇게 뭐 진짜 지켜야 할 맞아요. 퇴마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나중에 책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잘 짜인 마케팅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조차 약간 주저될 만큼 약간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저도 SNS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지만 미완님의 이 남양특집 제안으로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었고요. 저도 쓴 라디오가 아니었다면 선뜻 읽지 않았을 장르의 책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고 오늘 방송도 좀 무척 기다려집니다.
1: 네. 도서전에서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책을 읽지 네. 못하게 네. 꽁꽁
0: 맞아요.
1: 되게 무서운 느낌의
0: 빨간실 같은 걸로 묶어놔가지고 아, 이 그 안전 주의 문구 테이프를 네네네. 해놓으셨나? 근데 그게 또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또.
1: 그래서 그거를 직접 뜯어서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는 진풍경이
0: 굉장히 퍼포먼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풍경이
1: 잘해가지고
0: 맞아요. 저희는 이제 좀 뒤늦게 읽어봤는데요. 작가님 소개도 좀 이어서 해드리자면 전건우 작가님은 2008년 단편소설 선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호러와 미스터리 장르 위주의 소설을 쓰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장편소설 뒤틀린 집이 영화화되었고 살롱드 홈즈가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또 고시원 기담은 마찬가지로 영화 제작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이 장르 소설 업계에서는 아주 살벌한 작업량으로 유명하다고 하십니다. 전문 분야는 마찬가지로 공포, 미스터리, 추리 장르지만 SF도 꽤 여러 편 쓰셨고 어린이 청소년 소설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신지 미스터리 유튜브라는 아동용 동화책까지 정말 좀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계신 작가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방송 심야 개담회와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의 얼굴을 좀 비추시면서 청취자분들에게는 어쩌면 소설가보다는 약간 호러 전문가로 좀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흉담은 앞에서 혜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펼치자마자 그 경고문이 나타나는데요. 네. 절대 한밤중에 읽지도 말고 소리 내서 읽지도 말고 자기 전에 읽지도 말고 다 읽은 뒤에는 소금물로 입을 헹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0: 너무 번거롭고 그럼 언제 읽습니까?
1: 근데 제가 네. 책을 펼친 게 네. 실제로 한밤중이었는데
0: 아, 진짜?
1: 이 경고문을 보자마자 바로 책을 덮었어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절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읽었는데요. 네. 이 흉담은 또 소설가인 정건우 작가가 그대로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맞아요. 오토픽션 장르입니다. 프롤로그에서도 작가님이 이 소설을 실화를 기반으로 썼다고 털어놓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되게 서늘한 호기심을 맞아요. 불러일으키는데요. 흉담은 호러 미스터리 장르 소설가인 나, 정건우가 차문조 교수의 부고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차문조 교수의 딸인 차미조인데요. 아버지가 삿된 무언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지인이기도 한 이 전건우 소설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차미조와 전건우는 차문조 교수를 죽인 존재와 또 교수가 죽기 전에 노트북에 남긴 흉담을 들었다는 문장의 의미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 너무 무서워.
0: 너무 무섭고 저희가 이걸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소름이 돋는 네. 이야기였는데 이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 소설 속에 전건우 캐릭터한테 이제 미조 씨가 연락을 한 것도 이미 이 소설 안에서도 전건우라는 그 주인공이 호러와 미스터리에 맞아요. 너무 이제 관심이 지대하고 아버지랑 그런 걸로 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걸 알아서 다른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요청해서 이렇게 약간 탐험 모험하듯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흡입력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죠.
1: 혜은님은 네. 어떠셨어요? 이걸 읽을 때? 혼자 예. 사시는데.
0: 저는 당연히 경고 철저히 저 지켰고요. 저도 출퇴근길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혹시나 정말 이 책이 너무 영험해서 어떤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좀 기가 약해질 것 같다는
1: 맞아요.
0: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읽었고.
1: 그리고 뭔가 직장인들은 귀신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직장인의 한.

0: 지금 나를 건드려? 가만 안 둬. 귀신이고 뭐고. 약간 그렇게 전투력이 좀 있을 때좀 읽었고요. 이내 한 번에 다못 읽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제 읽을 때도 당연히 있죠. 집에 와서도. 그러면 이제 한밤중으로 너무 넘어가지 않게 좀 빨리 읽었고, 책 읽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씻어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소감물은
1: 네.
0: 당연히. 당연히 했고요. 전 진짜 당연히 입도 헹궜고, 그 요가 같은 것도 좀 평소보다 길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어피스를 좀 하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 무서웠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공포만큼이나 약간 슬픔이 조금 더 커져서 다행히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포 유머집 같은 것도 잘못 보던 애여가지고 이 소설이 마지막까지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인 채로만 흘러갔다면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따 차차 이야기 풀때 등장할 어떤 다른 면모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서 아, 되게 공포 문학이 매력적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저는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약간 영혼의 존재를
0: 아,
1: 믿는 것
0: 네네.
1: 같아요. 근데 뭐 공포 영화나
0: 네.
1: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귀신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0: 아, 네네.
1: 왜냐면 저는 귀신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거나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의 원한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또
0: 좋은데요.
1: 우리나라는 권선징악
0: 우리나라 귀신들 좀 그렇죠.
1: 네. 그 영양권 아래에서 제가
0: 네네.
1: 자라다 보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0: 나한테 벌어질 일 아님.
1: 그래서 공포 콘텐츠를 볼 때도 그 분위기나 점프스케어, 그러니까
0: 그럼 너무
1: 놀래키는 거
0: 무섭긴 하죠.
1: 그런 거 때문에 놀라는 것뿐이지 또 요즘 세상에 귀신보다 무서운 게 너무
0: 그쵸.
1: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귀신 이야기를 그냥 허구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형담은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을 너무 잘한 소설이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었고 또 작가 본인이 겪은 이야기처럼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돼서 인물이 느끼는 그 불안함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으스스한 분위기로 해볼 텐데요.
0: 네.
1: 제가 평소에 이런 공포 소설을 즐겨 읽는 건 아니라서 공포 소설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흉담은 인물들이 흉담의 발생지를 찾아가서 흉담이 탄생한 사연을 밝혀내고 또 저주를 푸는 과정이 되게 모험담처럼 느껴졌어요. 주요 등장인물은 3명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전건우 공포소설가, 흉담을 듣고 죽은 차문조 교수와는 오컬트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차미조는 그 민속학 교수인 차문조의 딸로 직업은 인문서 편집자예요. 까만 지프차를 사느라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는 카푸어인데요. 외할머니가 무당이라서 영적 기운을 되게 잘 느끼지만 그 운명을 본인은 거스르기 위해서 무속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할머니가 써준 부적이 되게 쏠쏠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세 번째 인물은 발람이라는 저주 전문가인데요. 공포 커뮤니티에서 오컬트 분야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완전 전문가,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0: 업계에서는 이제 뭔가 제야의 고수처럼 활동하고 있는
1: 네네, 아는
0: 분이죠.
1: 사람은 다 아는. 그래서 전건우 소설가도 이런 소설 쓸때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현재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전혀 다르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영화 파묘가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이 위에 말씀드린 세 명의 인물이 동료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0: 아,
1: 플롯이 비슷하게
0: 그러네요.
1: 느껴졌어요. 공포소설을 사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무섭게
0: 네.
1: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책을 읽을 땐
0: 아,
1: 정말
0: 맞아요.
1: 무서웠다는 거.
0: 흡입력이 그렇게 대단한 소설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괴담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가지고 둘다 공포소설을 얼마나 몰입해서 읽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 소설은 흉담이 가진 그 위력을 마음껏 과시하다가 후반부에는 흉담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흉담, 사람을 해치는 이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 흉담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을 이루는 역사적 사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그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불행의 경험과 또 불안 그런 소문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흉담이라면 아, 이 세상에는 소설 속 흉담만큼이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흉담이 얼마나 많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감상이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1: 저는 이 흉담의 내용보다는 소설 내에서 흉담의 역할이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치인지 흉담이. 이게 흉담을 들은 사람이 자정 안에 두 사람에게 똑같이 흉담을 들려주지 않으면 악귀가 밤에 찾아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같은 건데 그게 행운이 아닌 악귀가 찾아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인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흉담이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고 저주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흉담의 내용도 책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겁쟁이요라서 그 부분을 읽지 못했어요.
0: 그게 이제 실제 소설에서 이제 그 차문조 교수가 흉담을 들었는데 이제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두 명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차에 못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차문조 교수도 이 흉담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자 중 한 명이 전건우여서 또 차미조가 전건우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 이런 설정인데 그래서 차문조가 들은 그 흉담이 어떤 내용이냐가 초반부에 굉장히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게 그 약간 설화처럼 돼 있고 폰트도 궁서체로 바뀌면서 이제 굉장히 한 적지 않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작가님이 진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흉담은 정말 실제하는 것이니까 안 읽고 넘어가도 괜찮다. 너무 무서우면. 이것이 정말로 나한테 너무 실제로 작용할 것 같으면 이 위력이. 그래서 미안이 같은 경우는 안 읽고 넘어가셨고.
1: 거기 경고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담을 읽지 않아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에 그렇게 해치지 않는다. 다만 읽으면 더 재밌긴 하다라는 경고문이 써 있었는데 저는 재미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했어요.
0: 저는 읽었는데요. 읽고 나면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이 소설에서 만들어낸 그 흉담이 너무 끔찍하고 되게 구체적인 공포로 서술되어 있어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1: 진짜요?
0: 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동시에 흉담이 너무 끔찍해서 그걸 다시 내 입으로 말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1: 정말?
0: 네, 왜냐면 이 얘기를 너 이거 들어서 이제 죽을 거야. 너 빨리 다른 사람 찾아까지는 그런 어떤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그 방법이 내가 그걸 똑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1: 정말?
0: 네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 흉담 그 자체보다 아까 미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흉담으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그 스텝들이 더 너무 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두 명을 선정해서 말해야 하는.
0: 근데 그거 내가 똑같이 이야기를
1: 소리내서
0: 못해요.
1: 전해야 하는.
0: 못해요.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차라리 근데 죽는 걸 택하시겠어요?
0: 그 정도의 그 이야기의 수위가 그래요.
1: 어떡해.
0: 궁금하죠? 이렇게 하니까.
1: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악기가 찾아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0: 그치. 근데 맞아.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하는 게 그 말하는 게 악귀의 죽임을 당하는 거랑 비슷한 공포처럼 느껴져요. 이 이야기의 수위가.
1: 무서워.
0: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수위를. 그 정도로.
1: 진짜요?
0: 네, 내가 악귀한테 찢어 죽임을 당하나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손에서 말하나 비슷한 수준의 공포와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1: 무서워.
0: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작가님이 만드셨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는 실화의 바탕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런 거랑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를 어서 들으셨다면 작가님 되게 괴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언젠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풀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무섭네요. 네.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이 귀신 이야기가 이렇게 무서운데 혹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괴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0: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사실 이 흉담이랑은 완전 다른 어떤 결의 괴담이지만 모두가 그런 괴담을 맛본 유년을 지니고 맞아요. 있잖아요.

0: 왜냐면 초등학교 때 꼭 한두 개씩은 그 이상한 괴담이 있어서 대낮에도 약간 공포에 떨면서 학교 동상 앞을 지나가거나 괜히 애들끼리 뭐 발을 세번 구르면은 귀신 안 나온대 뭐 이런 실천물을 의식을 치르면서 운동장을 좀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초등학교에는 하얀 말 동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밤이 되면 운동장에 뛰어다닌다더라.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그 옆에 있었는데 동상이 밤 12시가 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책장을 넘긴다더라.
1: 근데 우리 또 그랬거든.
0: 그 비슷하죠? 대체로.
1: 꼭 책 읽는 동상이 그래, 있고 책장이 꼭 넘어. 우리는 책장이 다 넘어가면 학교가 망한다.
0: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다들 책 있는 그 동상이 있었군요. 있었어요. 아무도 권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뭐 과학실에 이런 해골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밤에는 복도를 뭐 돌아다닌다고 하는 되게 보편의 괴담이 이제 다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진지하게 믿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그래서 밤, 내가 낮에 하교를 해도 밤이 되면 학교가 그렇게나 엉망진창이 되고 무서워진다는 곳을 내 머릿속에서 그걸 기정사실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다시 그곳에 가는 게 약간 무섭고 그런 게 문득문득 갑자기 생각이 날 때면 확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1: 근데 토이스토리라고 생각하면 귀여운데.
0: 아, 그렇네요. 되게 커다란 장난감들이라고 생각하면.
1: 그땐 그게 그쵸? 너무 무서우니까.
0: 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막 저희끼리는 뭐 분신사바 같은 것도
1: 맞아요.
0: 장난으로 애들끼리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무서워했고 아무튼 좀 귀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어렸을 때 좀 저는 깊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네. 10대 때 꼭 보고 자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는 네. 이야기 속으로가 아. 있었고 토요일 밤 10시에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있었어요.
0: 그건 저도 알아요. 네, 진짜.
1: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사연을 토대로 아. 배우들이 재현한 그렇구나. 영상을 보는 거였는데 네. 이야기 속으로는 코믹한 사연도 되게 자주 소개되는 반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정말 무서운 얘기만
0: 맞아요.
1: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처음으로 심령사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0: 지금도 무서워.
1: 왜냐면 저는 귀신이 아니고 영혼을 믿었잖아요.
0: 아, 네네.
1: 근데 이 심령사진은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는 아. 증거거든요.
0: 그러네.
1: 그 사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찍힌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항상 무서운 표정으로 영혼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지 어렸을 때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찍으면 안 되나?
0: 웃으면 덜 무서웠을까요?
1: 그리고 또 토요미스테리 극장이 무서웠던 건 스튜디오 인테리어나 진행자들이 그 공포 분위기를
0: 맞아.
1: 되게 잘 조성했거든요.
0: 맞아.
1: 전반부는 전무성 아저씨가 혼자서 이렇게 사연을 진행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푸른 조명 아래에서 이제 커다란 탁자에 앉아서 다른 진행자분들이랑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심야 괴담회랑 비슷하면서도 좀 차별화된 지점이에요. 심야 괴담회는 그 나온 분들이 직접 그 사연을 본인의 목소리로 읽어주긴 하지만 그 코미디언 분들이 되게 자주 나오셔서 그런지 개그 욕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공포 사연과는 다르게 좀 무드가 깨는 그런
0: 멘트도 하시고
1: 네네네 그런 웃기려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공포 분위기가 좀 깨지더라고요.
0: 저는 잠깐 이 미아님이 토요 미스터리 극장 그 회상하신 것만으로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완전
1: 생각이 나죠.
0: 네네, 너무 서늘하고
1: 푸른 조명
0: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굉장히 밤에
1: 그쵸.
0: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1: 저는 귀신 안 믿는다고 했지만 반면 저승사자는 좀 믿는 편이거든요.
0: 이건 귀신이랑 좀 다른 카테고리죠.
1: 네네.
0: 한국인으로서 저승사자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1: 심지어 저는 네. 본 적도 있어요. 여름에 네. 너무 더워서. 네. 아빠랑 같이 거실에서 자는데 네. 새벽에 이상한 기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깨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문 쪽에서 저승사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포스러우면 아 내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0: 아, 회피해?
1: 네,
0: 회피해. 회피해. 되는 거야, 그래도.
1: 회피하면서 아 잠결에 내가 또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 사물이 저승사자처럼 보였나 보다
0: 모르는 척 해야지.
1: 자려고 하는데 아빠 갑자기 뭐야 누구야
0: 아빠도 본 거야? 아빠도 네. 보신 거네요?
1: 아빠도 저랑 똑같은 걸
0: 어머,
1: 본 거예요.
0: 몇 살 때 일이에요, 이거?
1: 20대 때?
0: 오.
1: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빠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달력이야, 달력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0: 진짜?
1: 지금도 왜 왔을까? 아빠랑 나를 한 번에 데려가려고 왔을까? 근데 또 저승사자도 이렇게

0: 항상 무서운 얼굴로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
1: 뭔가 그래야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가서 그렇지 않을까.
0: 근데 그들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1: 너무 그쵸. 일하기 싫고 빨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얼마나 가면 반기지 않을 걸 아니까 이미 죽상을 하고 가시는 거겠죠.
0: 근데 저도 만약에 죽으면 귀신이 네.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네. 저승으로 가고 싶어요.
1: 가야 돼요. 넘겨야 돼요.
0: 그래서 남을 생각이 없고 잘 따라갈 거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1: 그럼 저희한테는 좀 웃으면서 와주시면 네, 좋겠네요. 선사자분들이.
0: 미남의 얼굴로.
2: 도깨비의 얼굴로.
0: 너무 좋죠.
1: 저승이의 얼굴로 네네네네. 오셔서 그럼 이제 같이 이제
0: 하나도 안 무섭게 따라갈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1: 듣고 계시죠?
0: 그리고 또 지금 무서운 얘기만 했지만 네. 따뜻한 이야기도 가끔 네. 그 토요 미스테리에 등장했거든요.
1: 감동 포인트도 있죠.
0: 네, 무섭지만 감동적인.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이 식구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린 손자가 그 식구 중에 어린 손자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랑 엄마는 할머니 장례식에 못 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장례식이 진행될수록 그 손자의 병세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냥 시골집 마당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는데 갑자기 접시가 계속 깨진다거나
1: 사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
0: 바람이 불어서 그 병풍? 계속 쓰러져서 장례식의 진행이 잘 안 된다거나 네.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자가 입원한 병원의 상황과 장례식장의 상황이 교차 편집으로 보여지다가 장례 막바지에 자동차가 이 재단을 들이받아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깨져요. 그쯤 되면 손자는 거의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영정 사진을 다른 액자에 바꾸려고 그게 깨진 부분에 이렇게 들춰서 봤더니 글쎄 그 할머니 사진 뒤에 그 아기 손자의 사진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자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속 사고를 내셨던 거죠.
1: 할머니가 본인의 장례식을 방해하고 있던 거구나. 할머니
0: 영정 사진 뒤에 그러니까. 손자의 사진이 끼어 있던 건 같이 가는 거죠.
1: 말도 못하고 계속 방해만 한 거야. 웬열.
0: 그래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커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마당에서
1: 맞아요. 네. 가족장처럼 네. 하셨잖아요.
0: 네네네. 네네.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유독 오래 잊히지 않더라고요.
1: 저도 이제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때의 에피소드에서 손자는 어쨌든 고비를 넘기고 살았던 네네네. 에피소드로 끝나는군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뭔가 들은 이야기는 잘 안 잊혀져요.
0: 맞아요.
1: 그 이야기는. 다시 흉담으로 돌아오면 이 흉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뭐 흉담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이 흉담을 만들고 퍼트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 본 공포 영화들을 떠올려 봐도 이제 공포의 그 실체를 벗기면 거기에 항상 그 사람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흉담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무 현실감 있게 호러 소설답게 잘 그려내고 있지만 결국 그 인간이 가진 어떤 욕망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공포를 또 마찬가지로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소설에서 좀 무서웠던 대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미아님은?
0: 저는 이게 흉담을 들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는 과연 그걸 전할 수 있을까? 또 전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1: 맞아.
0: 전하지? 두 명을 어떻게 뽑지?
1: 그게 이야기를 전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실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할 수
0: 맞아요.
1: 같은 의미예요.
0: 맞아요.
1: 그쵸?
0: 나의 그 폭탄 돌리기에서 내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1: 맞아요.
0: 사실 차문조 교수도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막상 귀신이 찾아오니까 너무 괴롭고
1: 맞아요.
0: 너무 무서워서 막 어떻게든 전화를 걸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걸게 약간 계략을 부리는 악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걸게끔.
0: 걸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1: 네네.
0: 근데 다행히도 그 상대방의 전화를 둘 다 받지 않아서
1: 본인이 죽죠.
0: 본인이 죽게 된 건데
1: 네.
0: 그때 전화를 건 대상이 그러니까 전건우 작가 말고 다른 한 명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좀 너무 화나고 솔직히 조금 소름 끼쳤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 조건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그날 자정까지
1: 너무 촉박해.
0: 시간도 너무 촉박한데 두 명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1: 흉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어요. 이거를 한 명한테
0: 길어요?
1: 네, 길어요.

0: 이거를 또 전화하려고 한다면 누가 전화를 끊을 수 없냐 이런 그랬어도 있어요.
1: 그렇지. 누가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나 무서운 얘기 좀 해줘도 될까?
0: 근데 이게 방금 미아님이 말씀해주신 미스터리 극장 에피소드 수준이 아니라
1: 아 너무 무서우니까
0: 그거 못 듣고 있어요.
1: 기분 나쁘게 왜 이거 나한테 얘기하냐고 이제 네, 화를 낼 수도 있고.
0: 네, 이게 완전히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1: 그 저는 이걸 읽다가 네. 전 물론 흉담은 안 읽었지만 네. 좀 작가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독자로서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실제 이야기라면
0: 너무 박했죠. 너무 박하게.
1: 그 흉담은 책에 실으면 어떡해요.
0: 저 어떡합니까?
1: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귀신이 찾아갈 텐데 안 오게 하려면 이 네. 책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읽혀야 되잖아요. 아, 오늘 밤까지 두 명한테 책을 보내야 되잖아요.
0: 괜찮다. 괜찮다.
1: 이게 마케팅적으로 너무 훌륭하지만 독자로서 너무 서운하다. 아. 그리고 처음에 이 차문조 교수한테 그럼 누가 흉담을 들려줬길래 이 교수는 죽임을 당했나? 굳이 교수를 찾아가서 흉담을 들려주면서까지 이 교수를 죽길 바라는 그 마음?
0: 맞아요.
1: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0: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흉담의 역할인 게 너무. 그러니까
1: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살고 싶어서 막 전화기를 찾는 마음이랑 네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맛있는 회 사주면서 들려주잖아요. 심지어 오마카세였어가지고 차문주 교수 말고
0: 다른
1: 회를 내어주던 그 스십지
0: 그분도 그 들었기
1: 여기서도
0: 때문에
1: 여기서도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들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무섭고 왜 그랬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 인간의 되게 지지라고 하찮은 감정이 얼마나 유해한가. 근데 그 감정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0: 인간한테 다 어느 순간에 반영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런 구석들이. 네.
1: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좀 환멸이 나지 않았나.
0: 그러니까. 그런 되게 나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게 항상 공포 영화의 어떤 핵심일 텐데 저도 이제 어떤 이 소설에서의 무서운 걸 좀 되짚어보자면 공포심 하나만을 두고 보면 저는 그 흉담을 읽었기 때문에 그 흉담의 존재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흉담을 그 구성하는 이야기에 플러스 흉담을 들은 그 평범한 인간이 누군가를 그 죽일 수 있는 죽여야만 한다는 마음을 갖게끔 한다는 설정 자체가 곱씹을수록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아 평소에는 되게 선량했는데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게끔 만든
0: 만들
1: 그 힘.
0: 수 있다는 그 힘이.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덮고 나서 또 현실을 살다가는 근데 흉담 없이도 인간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그쵸. 많이. 그걸 생각하면 또 너무 또 무서워. 갑자기 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흉담을 덮고 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니까 약간 삶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살아있다는 거. 세상 너무 약간 어떤 면에서는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 무섭구나. 이런 은은한 공포심에 좀 며칠 사로잡혔던 기억이 나고 그런 면에서는 이 소설 속 그 주인공인 전건우 작가가 어떻게든 흉담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1: 네.
0: 그 모습은 그래도 이 공포 안에서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죠. 너무나 이 새해 모험 하시는
1: 분들. 근데 책에 썼잖아요.
0: 네?
1: 그런데 책에는 썼잖아요.
0: 여전히 서운하신 미안님. 여전히. 그러네요. 결국 책에 그래서 뭔가 이 소설의 설정상 그 흉담이 일단 악기가 들려서 이제 그 위력이 더 어마무시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의 인간도 결국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악기가 들리지 않게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존재인 인 거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또 확장이 되면서 그래 뭐 악기가 별것 있냐 나도 내 마음도 잘 다스려야지 뭔가 어떤 식으로 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나약해질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 되게 강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반부를 좀 읽었던 것 같아요.
1: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흉담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요. 이거는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최소 6만 명에서 좀 최대 30만 명까지로 이제 어림잡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인원을.
0: 네.
1: 그러면 국민보도연맹이 뭐길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냐 하면 이승만 정부가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계몽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해요. 국민 보도에서 보도는 보호하고 인도한다 는 뜻인데요.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분단 전이죠.
0: 네.
1: 독립 이후에 저희 남한 쪽에도 네.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이라는 극좌 정당이 있었는데 이 남로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전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작은 근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좌익, 그러니까 공산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 농민이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이게 국가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뭔가 교화를 시켜야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니까.
1: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도연맹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쌀을 준다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0: 그런 식으로만 홍보했구나. 가입하면 뭐 줍니다.
1: 네네네.
0: 이런 느낌으로만.
1: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가입을 시켰겠지만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독립 이후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0: 그렇죠. 생활고가 다 만만치
1: 네.
0: 않죠.
1: 모두가. 그 쌀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1년 뒤인 1950년에 6.25가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보도연맹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적 북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을 틈타서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들을 1950년 7월 초부터 8월 말에 걸쳐서 집단으로 처형을 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0: 아니, 전쟁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된 게 너무나 좀 슬픈데요. 비극적이고.
1: 그 와중에
0: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일을 두 번 겪은 셈이네요. 이 시기에. 남북
1: 그렇죠.
0: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네네.
1: 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 정부에 의한 끔찍한 이 학살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0: 그러니까요.
1: 잘 모르겠어요. 이 한이라는 개념이 한국에게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이해가 돼.
0: 그냥 귀신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읍소하고 하는 거 이해가 돼.
1: 네,
0: 아무나
1: 네.
0: 붙잡고 내 그거를 풀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원한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원한이 네. 문제가 아니라
0: 맞아.
1: 어디서
0: 맞아.
1: 대한...
0: 내가 풀어줘야 할 그 네. 그게 있어. 나라가 책임이 있어.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흉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0: 저도 이번에야 이 소설을 읽고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훗날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서 58년 만에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사건을 굉장히 금기시 해왔었대요. 그래서 희생자들의 유가족분들이 당시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비교적 최근이죠.
1: 네.
0: 2월에는 재판부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살 사건 이후 약 70년 정도가 흘러서 뭔가 사과 권고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5, 6년이 더 흘러서는 흉담이라는 소설이 탄생하게 이르렀다는 그 흐름을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렇게 풀어지는 또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정건우 작가님도 이
0: 네.
1: 이야기를 듣고
0: 네.
1: 이런 흉담을 써서
0: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1: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그 흉담을 책에 쓰신 것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0: 다행입니다. 저희 방송도 소설 이야기는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저희 책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흉담을 사서 읽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좀 읽어보시면 8월에 후회 없는 독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저는 노래를 좀 추천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과연 공포 소설에 좀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예은 싱어송라이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어떤 기사에서 이분이 굉장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좀 찾아보니까 귀로 듣는 남양 특집이라는 음악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들었던 노래랑은 좀 다른 감상이긴 한데, 국내 유일의 호러송 전문 싱어송라이터가 돼 계시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진행해온 이 호러송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노래 창귀를 가져왔습니다. 이 창귀는 조선시대 귀신 설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너무 많이 해치는 존재니까 호랑이 사냥이 좀 빈번했겠죠. 그래서 호랑이한테 해를 입어 죽은 귀신을 저희가 창귀라고 불러왔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본인이 성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바쳐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수발을 들면서 그 귀신이 깊은 산속의 행인들을 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호랑이에게 바치면 내가 다시 이게 성불을 해서 이제 이승을 떠날 수 있는 요런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게 내가 살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흉담을 들려줘야 하는 그런 어떤 구조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람을 홀리는 그런 멜로디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가 제가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장르의 음악인 거예요. 흉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노래가 한국에서 있었구나. 너무 좀 판소리 듣는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그 흉담의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감정선이 좀 생생하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노래 창기는 그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협박하는지가, 그러니까 창기가 그주 화자가 되니까 귀신이 악기가 화자가 된 노래, 와, 너무
1: 일단 호랑이한테 데리고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1: 홀려서
0: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여름 좀 식힐 수 있을 것 같은 피서 음악은 이런 걸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야기에 몰입하듯이 요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0: 무슨 공연 한 편 본 것 같은 음악 아닙니까?
1: 아니 첫 구절부터
0: 맞아 첫 구절부터
1: 제가 그냥 호랑이한테 가게 될 것 같아.
0: 이미 나 가고 있어.
1: 걔 누구인가 가까이 와보시길 갈 것 같아요. 어. 이런 목소리로 맞아.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무 호랑이한테 갈 것 같고
0: 호랑이 동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1: 저는 안예님의 노래가 네. 그 서사 속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너무 찰떡인 노래들인 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팬뮤비가 특히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1: 제가 중드를 조금 보는데 아, 중드의 그런 네. 배경과 아, 무협 배경과 네네네. 이 안예은님의 노래가 너무 잘 맞거든요.
0: 스타일이 그러네요. 되게 그 동양적이잖아요.
1: 네, 네네. 완전 그 시대극에 어,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 전통악기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가사도 맞다. 그렇고 그만큼 그 서사적 그로 덕후를 후벼파는 맞아, 맞아. 그런 노래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고요.
0: 아, 왠지 정근원 작가님도 좀 즐겨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양특집 싱어송라이터면
1: 그러네요.
0: 좀 잘 고른 것 같고
1: 저는 네. 맨 끝줄 소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0: 네, 드라마죠.
1: 네. 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전건우는 공포 이야기를 창작하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0: 아, 네네.
1: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어. 안 들어도 되는 흉담을 또 굳이 맞네요. 듣고 이 목숨을 건 어. 사람인데요.
0: 맞다.
1: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탐닉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0: 네.
1: 이 맨 끝줄 소녀는 실패한 작가이자 국문학 교수인 허문호가 이강이라는 학생이 작문 과제로 쓴 소설에 매료되면서 어. 교수로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성까지 넘게 되는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강이라는 학생은 과제를 낼 때마다 꼭 하이라이트 부분에 다음에 계속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누가 어. 과제를
0: 과제.
1: 다음에 계속?
0: 좀 건방진 친구네.
1: 어. 근데 그 이야기에 완전 매료된
0: 진짜요?
1: 거예요. 완전 미치게 다음에 만드는 거죠. 이 허문호 교수를.
0: 어, 어떡해. 말렸다.
1: 이 교수가 네. 이렇게까지 이강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열등감 아. 때문인데요. 열등감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씁쓸한 공감을 줍니다. 이게 흉담 속 네. 그 빌런과도 네, 네, 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가져와 봤고 또 허문호를 연기한 최민식 배우가 네. 이강을 연기한 최현욱 배우에게 어. 휘둘리는
0: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1: 네, 오. 그 교수와 제자의 오, 관계를 보는 오. 아주 쏠쏠한 재미도 있어서 완전히 추천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어,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더위가 싹 달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흉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야기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전건우 소설가에게 흉담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처럼 청취자분들에게도 씀 라디오가 그런 이야기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 두 사람에게 쓴 라디오를 추천해주지 않으시면 아주 사특한 존재가 찾아갈지도 모르니 조심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더운 지역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도로의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4차로 쪽에서 현재 사고 처리라고 있습니다. 또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는 2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도 있었고요.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가는 길 탄천 일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현재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한여름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긴 시간 피어있는 꽃 백일홍. 그 이름처럼 100일 동안이나 피어서 붙은 말인데요. 여러분한테 100일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D-Day 100일이 되는 날이래요. 무려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꽃을 피우는 백일홍처럼 수험생 여러분도 또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지치지 않고 정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음 아파질 때마다 숨 한번 깊게 고르시고요. 조바심 대신에 꾸준함으로 천천히 나만의 아름다운 꽃을 잘 피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존박의 굿데이로 출발해 봤어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또 든든한 두 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그리고 구도현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대요. 아, 예전에 아, 두 분 다 수능 세대신가요?
1: 네, 저 네. 학력고세 아니고 수능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런 걸 의심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었고. 아니, 수능 100일쯤 남았을 때 기억이 나시는가 해서요.
1: 네. 저희 네. 때 뭐 100일 남으면 그 시험 잘 보려고 예. 남의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 방석 뭐 가져왔던 추억이
0: 있고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1: 네네네. 예.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 예. 그런 각종 에피소드가 더 많이 예.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학력고사 세대 아니고 수능 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해주시는 경험담, 기억담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아니, 구도현 팀장님은요?
2: 네, 저도 이제 수능 100일 정도 남으면 예.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기도도 그래요? 하고 오. 여학교에 구경도 가고
0: 그런 좀 여학교에는 왜 구경을 예,
2: 그런 예. 미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어느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에 붙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0: 아, 다들 그런 게 있었어.
2: 네네네. 그래서 방문도 많이 하고 예. 뭐 많이 돌아다녔죠.
0: 예, 소개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으십니까?
2: 아, 전혀 뭐 기적을 바랬지만 네. 뭐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아, 참 재무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의 지금 학창 시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선배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는 두 분이라서 지금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도 있고 네. 수험생들이 방송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들으려나? 네. 두 분이 혹시 그 과거의 나를 그 시절에 한 수능 100일 앞둔 구도현 팀장님과 최동기 본부장님 나 자신을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만난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1: 네, 이게 참 학창 시절에 이 수능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고 힘들었지만 네, 이 남아있는 100일 동안만이라도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 내 인생에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
0: 앞으로 남은 100일 충실해라 이렇게 전화 주고 싶으신가요?
1: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보자.
0: 네, 좋습니다. 구도현 팀장님은?
2: 네, 지금 물론 수험생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그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네.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그 시절에 나 자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각자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지금의 많은 분들께 또 큰 위안과 응원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으니까요. 뭐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이쪽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든든한 전문가와 상담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산 사나이들과 함께 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저희의 특별한 코너죠. 살아있네. 네.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함께 만나보시죠.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차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이야, 저 멀리서, 예? 정우성 씨가 말 타고 달려와야 될 것 같은 아주 화려한 배경음악과 함께 등장하신 두 분입니다. 아, 이 음악이 참 중요해요. 이런 배경음악과 함께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니까 더 좀 빛이 나는 느낌입니다. 예, 아, 살아있네. 예, 두 분, 부산 사나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해외로 또 떠나시는 분들 많을 시즌인데 오늘은 휴가철에 특히 유의하시면 좋을 카드 도난 사고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1: 네, 실제 이제 제 지인이 그 동남아에서 이제 가이드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근데 이 친구도 주말에 그 요즘 트래블로그 같은 체크카드에서 환전을 해서 돈을 많이 인출해 쓰잖아요.
0: 예.
1: 돈을 인출해서 쓰려고 하는데 정전이 돼가지고요.
0: 네. 어, 진짜 그렇게 되면 막막하겠네.
1: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휴가 올 때 카드 들고 오지 말고 네, 달러로 환전해서 오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0: 비상시를 대비해서.
1: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외 갈 때 꼭 챙겨가는 필수품이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겠죠.
0: 그럼요.
1: 자, 그런데 최근 해외로 휴가를 갔다가 정말 황당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0: 예.
1: 자, 현지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교통 승차권을 사던 중 카드 결제의 그 비밀번호를 훔쳐본 근처 범죄자가 카드를 소매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해간 사건입니다.
0: 아, 이거는 뭐, 꼭 외국에서만 조심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왜 CCTV 다 갖춰져 있고 철저하게 부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해외에.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즉시 이제 카드사에 분실 신고나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이게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즐거워야 될 이제 휴가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0: 특히 해외에서 카드 쓸 때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2: 네.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밀번호 관리인데요. 네. 해외 기차역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그렇지. 반드시 이 손으로 자판을 가려야 하거든요.
0: 예.
2: 이 비밀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당하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다라는 거래라는 이유로 이 카드사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맞아요. 특히 외국에 이런데 그 카드로 돈 뽑으려고 보면 그 기계 왜 그렇게 보안이 좀 잘 안 돼 있는 느낌을 받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은 이런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사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서 이상한 거래다 싶으면 바로 알림이 오잖아요.
1: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소액만 인출하던 분이 고액을 갑자기 인출한다거나 소액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던 분들이 뭐 고가의 명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샀을 때
0: 예.
1: 이제 이런 알림이 오는데 이걸 바로 이제 해외 결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자, 이는 카드사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평소 사용자의 이제 결제 패턴과 좀 다른 걸 감지했을 때 즉시 알림을 보내거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기능입니다.
0: 예.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이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예. 법정 및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 탑재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0: 예.
2: 별도로 가입하거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0: 음흠.
2: 하지만 이 해외 출국 시에는 해외 유심칩을 사용할 경우 국내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해 이 미리 이 SNS 톡 알림이나
0: 예.
2: 카드사 FC 알림 등으로 이 변경해 두셔야 여행 중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안내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발생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해외 유심칩 만약에 가서 사용하실 때는 그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더 늘어나는군요. 알림 서비스 문자로 뭐 이렇게 신청해 놨으니까 괜찮겠지 하시지 말고 SNS 알림이나 카드사 앱 알림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현지 경찰 신고 등 증빙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신용카드 이용 약관상 카드 분실 및 도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카드 이용자는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0: 예.
2: 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용인지 부정 결제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분실 및 도난, 위조 및 변조업 등 이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카드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 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가 분실되면 이 보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가족한테 빌려준 카드는 해외에서 카드 이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다. 여행 갈 때 그 저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카드 찬스 같은 거 가끔 쓰기도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1: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엄마 카드 좀 빌려줘라고 하면 카드 분실했을 때 보상이 안 되니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0: 좋은 변명이다.
1: 네, 현행법상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에게 이용하는 것 하게 하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본인 명의의 가족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0: 꼭 본인 명의여야 유리하군요. 여행 가서 본인 카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빌려가지 마시고 가족 카드 만들어 쓰시랍니다. 그래야 사고 발생 때 보상이 가능하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여행 도중 지갑을 분실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수 신용카드가 분실 및 도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0: 예.
2: 이게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다른 카드사의 분실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 일괄 분실 신고는 이 계좌 정보 통합인 서비스 그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통해서
0: 인포.
1: 네,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0: 예.
1: 네, 이 앱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앱을 설치해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0: 예.
1: 단 가족 카드나 법인 카드는 일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 즐거운 휴가가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악몽으로 변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카드 쓰실 때 비밀번호 노출 여기에 꼭 주의해 주시고 해외 유심칩 쓰시는 분들은 카드사 알림 서비스도 미리 잘 확인해서 카드사 앱이나 다른 SNS 앱을 통해서 서비스 받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카드 분실하셨다면 즉시 분실 신고. 요즘은 이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괄 분실 신고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메모하셨죠? 여러분의 지갑을 소중히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예. 이거 억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얘기하신 걸 잘 들어봤는데, 마, 이게 돈이다.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마, 이게 돈이다.
0: 아, 이게 돈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함께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경남 창원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준비에 늦은 때란 없다. 지금부터라도 3층 연금을 쌓아라입니다.
0: 3층 연금.
1: 네, 예. 50대가 되어서야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연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50대부터 시작하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50대 가장 황원찬이라고 합니다. 평생 앞만 보고 바쁘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네, 퇴직하면 그냥 좋아하는 낚시나 하면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정작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아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2: 야, 나는 은퇴하면은 딱 월 생활비 500만 원에 맞춰 살라 하거든. 국민연금하고 뭐 국민연금하고 묶어가지고 수령 시기도 쫙 이 엑셀 파일, 너 알제? 요런 걸로 다 정리해놨다 이가. 이 물가 오르는까지 내가 싹 다 막 계산해놨지.
1: 아, 구도야, 니 고등학교 때 1차 방식도 못 풀어서 맨날 내한테 물어도 보던 놈 맞나? 마, 그따 나는 작년에 고향에 땅도 좀에 살았다 이가. 5년 뒤에 퇴직하면 거기다가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라고.
2: 와, 치기네. 근데 우리 이 원차이 반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반 1등 출신 아이가 뭐 숨겨놓은 기가 막힌 노후 대책 이거 있나?
3: 내 말이가. 나는 그냥 나중에 뭐 퇴직연금 나오고 국민연금 받고 그럼 뭐 알아서 되는 거 아이가?
1: 아이고, 니 와이라노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니 설마 퇴직연금 회사에서 넣어주는 대로 통장에 고이 모셔놓고 있는 거 아니제? 그거 그냥 놔두는 거 아니다. 니가 직접 굴려야 돈이 움직이는 거다. 니 노후자금인데 남이 알려서 불러주겠나?
3: 야,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제가 1등 했는데요, 노후준비는 완전 꼴등이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어찌나 무겁고 조급해지든지. 아,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랍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50대인 제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장에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깨워서 굴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어떻게 채워야 되고, 아이고, 마, 저도 제 동창들처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이소.
0: 야, 사연에서 정말 답답함이 전해져 옵니다. 예. 우리 저 청취자분들, 청취자님처럼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뭐 그냥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1: 엄청 많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면, 아, 진짜 제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제 울부짖는데, 예. 네,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올해 6월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를 보신다면, 예,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어려운 보고서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죠.
2: 네, 예.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재정 수지 적자 전환은 2048년으로 7년 연기, 그리고 이 기금 소진은 2065년으로 이 8년 연기되었지만, 예, 이 정작 국민이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짚은 핵심 숫자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 거기는 어떤 숫자들이 예, 눈여겨봐야 될 걸로 나오나요?
1: 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9,331원이고요. 네. 이는 1인 가구 이제 중위소득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2,510원인데 예. 부부 합산을 해도 노빈곤 해소엔 이제 부족한 금액이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인데 이는 EU 평균 36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 이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율은 계좌의 약 65%거든요. 노후까지 못 가고 중도에 다 깨버리는 것이죠. 퇴직 시점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이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가입자의 한 13% 수준이거든요.
0: 예.
2: 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서 노후 소득으로는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아,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받을 때가 돼도 평균 받는 금액이 일상생활 하는데 좀 많이 모자란 데다가 그것마저도 연금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서 제대로 된 노후소득으로 또 쓰지도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이 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이게 증명이 되네요.
1: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100만 원 안팎이죠.
0: 예.
1: 이것만으로는 30년 노후를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 이제 보고서의 경고인데.
0: 예.
1: 그래서 이제 2층. 3층 연금을 이제 직접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층은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말고는 개인이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고요.
0: 예.
1: 대신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

0: 연금은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 그래서 3층 구조군요. 1층이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탄탄한 국민연금 1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2층이 아까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개인연금. 이런 3층 구조를 강조해 주셨어요. 실제로 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2: 네. 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여전히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작년 한 해 퇴직연금을 수급을 개시한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83.5%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10명 중 8명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 것이죠.
1: 예.
2: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16.5%에 불과했습니다.
0: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61.6%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60%를 좀 돌파했다라는 것인데
1: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군요.
0: 맞습니다. 계좌당 평균을 보니까 일시금으로 찾는 분들의 평균 1833만 원 정도인 반면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한 분들의 평균은 1억 4891만 원이 넘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수록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1: 그렇네요.
0: 자, 그래서 그 청취자님도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 규모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1: 예. 오늘 사연으로 만나봤던 우리 창원에 사시는 50대 청취자분. 계좌에 퇴직금 아마 가만히 두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요 규모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2: 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5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1: 예.
2: 하지만 이 중 무려 75.4%에 달하는 378조 원이 청취자님처럼 예금이나 적금 같은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이 실적 배당형 비중은 3년간 2배 성장하긴 했지만 24.6%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실제로 작년 수익률 하위 10% 계좌는 적립금의 74%를 이제 원리금 보장형으로 방치해서 연간 수익률이 고작 0.5%로 적립금 증가액의 77%가 그저 납입 원금일 뿐이었거든요.
1: 예.
0: 이제 반면 상위 10%는 적립금의 84%를 실적 배당형에 적극 투자를 해서 수익률 19.5%로 적립금 증가액이 67%가 이제 운용 수익으로 이제 채워졌죠. 결국 조금 더 이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선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 이제 우리의 투자 규모를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택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2: 네. 우선 이제 무엇보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요즘처럼 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내 자산을 주식과 채권, 안전자산 등에 이 골고루 배분해 두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청취자님도 이 퇴직연금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마시고 글로벌 주식과 채권으로 분산 투자해 주고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좀 알아서 조절해주는 이 TDF 이 펀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작년 이제 TDF의 연간 수익률은 13.7%로 이제 퇴직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인 6.5%의 두 배가 넘는 이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지정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이 자동 운용되는 이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중립 투자형으로 운영한 결과 작년 말 그 10.8%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TDF라는 펀드는 알아서 그냥 잘 분산 투자도 해주고 은퇴 시점 기준으로 해서 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비중도 다시 한번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 상상하기 어렵고 개인연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 우선은 2층 퇴직연금

0: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잘 가져보시는 거, 잘 운영해보겠다 하시는 마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이 성실하게 쌓아올린 퇴직연금은 3층 연금 중에서 2층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노후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거든요. 절대 눈앞의 목돈으로 깨지 마시고 연금화하셔서 평생의 월급 통장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리는데 예. 그러기 위해선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은 지금부터라도 세액공제와 노후소득을 같이 좀 준비해 보셨으면 하는데 예. 3층 연금의 꼭대기층인 3층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도 크지만 예. 진짜 목적은 국민연금이 못 채우는 노후소득을 메우는 것이죠.
0: 예. 연금저축, IRP 관심 가지시라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금융상품인지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에 이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님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이고 예. 이 900만 원을 꽉 채우게 되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0: 오, 연말 정산한테 세금 그렇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세금도 돌려받고 또 국민연금만으로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2: 네. 하지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 이제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약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예.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을 잘 고려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노후 생활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죠. 하지만 3층 연금을 같이 쌓으면 그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이 1층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2층 퇴직연금은 깨지 말고 연금형으로 3층은 이 연금저축, IRP는 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소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뭐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3층 연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대신 이 보험회사에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 연말정산 혜택 받고 싶으시면 그 3층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저축이나 IRP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이 혜택은 필요 없다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개인연금 상품들 나오는 걸로 준비하면 되시겠다. 이런 조언이셨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세금 혜택 보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2: 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아, 예. 네, 만 55세에서 만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그리고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뒤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예.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나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1: 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은 경제활동을 할 때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 이 5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아무리 많은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3층 연금을 만들 때 마지막 꼭대기층인 3층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당장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뜻 선택했다가 추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층 연금 구조, 그중에 제일 꼭대기층이 3층 오늘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걸 내가 연금저축이나 IRP로 준비해놓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준비할지 어느 게 유리할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를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이익만 보고 선택을 했다간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뤄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걸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의 첫발이 이제 우리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창원에 사시는 우리 50대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도 내 연금이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은퇴 후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고 미리 지금 나한테 맞는 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시고 선택을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점검하기 좀 어려워요.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언제든 이쪽으로 문자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이열치열 노래 많이 나오네요. 네, 에스파의 스파이시 전해드리고 소비자 민원실로 저희는 미리 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의 민원 바로 한번 만나보죠. 6270번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24시간 에어컨 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아래쪽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이 흥건해지기 시작하더니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 마룻바닥도 엉망이 됐는데 이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보상 가능한 게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 늘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진짜 6270번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에어컨 그냥 하루 종일 끼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에어컨 관련 누수 사고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실제 여름철이 되면 이런 문의가 정말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에어컨 누수는 이제 단순히 바닥이 젖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마루가 들뜨거나 벽지가 손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랫집까지 피해가 이어져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꽤 많죠.
0: 아이고, 뭐 누수 관련 사고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가끔씩 사연으로 만나보는데 에어컨 누수로 이렇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계신 상황. 배상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 돈 들 때도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큰 부담 될 것 같은데요.
2: 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이 되겠지. 아니면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예.
2: 그리고 에어컨에서 누수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바닥만 닦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1: 예. 마루 들뜸이나 뭐 변형, 벽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발생, 뭐 천장 얼룩, 가구 제품 진수, 그리고 뭐 전기 누전 위험, 아랫집 천장 및 벽지 피해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아랫집 피해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죠.
0: 6270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이 에어컨 누수는 원인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좀 달라지는데요. 누수로 우리 집 벽지, 우리 집 마루 손상이 되었다면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구나 전자제품 손상 시 주택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뭐 아랫집 도배나 장판 손상, 이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0: 예.
1: 누수 원인이 설치 불량이라면 업체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에어컨 고장은 보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경우에 따라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는군요. 누수 사고가 생겼을 때 일단 보통은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장이 좀 다르다는 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 이 배수 호스가 먼지로 막혀서 이 물이 역류를 했고
0: 예.
2: 이로 인해서 거실 마루가 모두 이 부풀어 오르고 아래층 천장에도 물이 스며들었을 경우에는
0: 예.
2: 아랫집 피해는 이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사례가 많고 우리 집 피해는 이 가입 주택 관련 보험에서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다면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 예,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 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누수와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범위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까?
1: 네, 그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랫집 피해 및 손해방지 비용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우리 집 재물 피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보상이 불가하고요. 오직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보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나는 일배책 특약이 있어. 그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어. 해서 누수 관련 사고면 다 100%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우리 집 피해 보상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내역이 딱 있어야 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이 두 가지 보장이 다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0: 예.
2: 그리고 에어컨 설치 직후부터 물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해 설치 불량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면
0: 네.
2: 설치 업체에 이 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도 몇 달 동안 그대로 사용해 결국 천장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랫집에도 피해가 발생해서 관리 소홀로 판단이 될 경우 보상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참. 한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불가동하는 것까지는 전기세 걱정해서 그치셔야 되는데, 일배책 보장,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머리가 더 혼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6270번님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아!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문득 등장한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예.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된 에어컨을 사용하다 기기 자체의 노후 결함으로 누수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 이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까 6270번님 사연에 이어서 이걸 들으니까 오래된 에어컨 쓰다가 누수가 생겨서 일배책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100%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는 거겠죠? 저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답은 O! 아니에요?
1: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0: 뭐요?
1: 네, 이게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수명으로 인한 고장으로 발생한 누수는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게 기기 자체의 노후 결함으로 누수가 생겼다. 요게 함정이었군요.
1: 맞습니다. 누수가 되어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0: 그래요?
1: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이제 수명으로 인한 고장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누수를 방치한 경우
0: 예.
1: 관리 부족으로 인한 손해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구나.
2: 우리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를 기본 원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2: 평소 관리와 이 사고 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0: 예.
2: 이 화재보험 또는 주택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고 사고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발생 시간을 기록하고 아랫집과의 대화 내용 또한 정리를 해두신다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 내역으로 아랫집 피해 다 해결해주고 우리 집 피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 내역으로 다 보장받고 보상받고 이렇게 하면 딱 그냥 해결. 예, 문제 끝!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럼 6270번님은 또 하나 고민이 늘어나시네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1: 네,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내용과 사고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고가 이제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정황상 아랫집 피해 보상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걱정 많아지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6270번님 에어컨도 이제 수리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네, 일단
0: 받을 수?
2: 네, 이 에어컨 자체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누수로 인해서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가입한 보험과 특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우리 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도 피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험으로 요모조모 살펴주셨습니다. 아,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다 그러면 또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추가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1: 네, 세입자도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에어컨 누수는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우리 집은 물론 이웃집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누수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2: 또한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사진 촬영, 추가 피해 방지, 보험사 접수 순서로 이를 차분하게 대응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0: 예.
2: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

0: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음흠. 이번 여름 우리 집의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에어컨도 함께 이 점검해 보셔서 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에어컨 누수 관련된 사고 보험 처리하는 거 두 전문가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메모한 거 맞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리 차원에서. 아랫집 배상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또 우리 집 관련 수리할 때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 이걸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배책만으로는 내 집 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기기 노후로 인한 에어컨 수리비 또는 알면서도 방치해 키운 피해 이런 거는 또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거, 누수는 무조건 발견 즉시 대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 사진, 영상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찍어두신 뒤에 신속하게 보험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2: 네, 정확하게 정리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예.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72번님 아버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시대요. 혹시 간병인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 가입이 가능합니까? 질문이네요.
2: 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일반 보험으로는 좀 가입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간편 심사 보험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간병인 보장뿐만 아니라 뭐 원하시는 여러 가지 보장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데 간편 심사 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인지하시고 보상받는 금액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일반적으로 심사하는 것보단 조금 더 말 그대로 그야말로 간편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2: 그렇죠. 가입 절차가 이제 약속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또 이거 하나씩 정리해 주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남겨주신다면요.
2: 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입한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3층 구조, 3층 구조.
2: 맞습니다. 네.
0: 이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기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0: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 그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개인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뭐 어느 때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특히 나의 퇴직 후 노후 대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보장 내역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호리와 이찬혁이 함께한 프리스마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에는 평소 화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퇴근길 정체가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 하위 한계차로 쪽에 있던 사고 차량들 방금 전에 이동하면서 부근은 정상소통되고 있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데 탄천 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있던 고장차도 이제 곧 이동할 걸로 보이고요. 신월려 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데 2차로에 있던 고장차는 조금 전에 치워지면서 부근은 다시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0: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계속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반포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잠실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요. 4차로 쪽으로도 차량이 살짝 걸쳐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데 탄천 일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 터널 한 4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독하게 더웠던 지난 얼마간에 비해서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더웠고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무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 위에 정체 길이는 1시간 사이 부쩍 줄었는데요. 밤길 사고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앙고속 도로 춘천 쪽으로 가는데 춘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0: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가슴 설레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록과 포크는 오래전부터 전쟁에 반대를 해왔지요. 반전운동과 평화운동의 선봉에는 늘 록과 포크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글렌 헨사드 Falling Slowly.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었던 글렌 헨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Falling Slowly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저도 기사 봤어요. 아마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거의 그때쯤에 이런 사고가 있었지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구나.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아, 요새 또 뉴스를 보면 이란하고 미국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일본은 뭐 이제 뭐 군대를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 참 속상합니다.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사람 사는 데다가 미사일을 쏘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전쟁은 좀 그만해야죠.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ACDC, Thunderstruck. 8424번님이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Leonard Skinner, Sweet Home Alabama.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스노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면 하니까 급 땡기기는 하지만, 라면의 유혹에 넘어가면 먹자마자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쓰셨네요. 제가 며칠 전에 라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제 말 끝에 근데 이런 라면 얘기해서 이 시간에 이런 라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드렸어요. 꽃길 눈화지님, 와우, 이제 페스티벌 음악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3일 그 특집 방송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셔서 들으셨네요. 저도 에릭크립튼 이 곡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사연들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흐뭇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같이 늘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노래나 연주나 너무 솔직하죠. 이어서 들으신 곡 실리카겔 노 페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PD분들은 이런 노래 진짜 안 좋아하세요. 중간에 노래가 딱 멈추잖아요. 한 1, 2초 정도. 그러다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멈추는 순간 방송 사고인 줄 알고 막 긴장하고 막 이래요. 모든 노래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들으신 실리카겔 노 페인 이 노래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아마 티는 안 내지만 우리 황정호 PD도 좀 놀랬을 겁니다. 5584번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네요. 오늘도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여름 잘 보내보아요. 화이팅입니다.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화이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들국화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997번입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긴 쑥스럽고 혼자 앓다 보니 밤에 잠도 잘 안 오네요. 흔히 말하는 남성 갱년기가 찾아온 걸까요? 젊을 땐 천하를 다 가질 것처럼 당당했는데 마흔이 넘어가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픕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씻어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3997번님.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죠. 저도요. 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흰머리도 보이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또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데 익숙하죠. 그냥 이게 좀 창피한가 봐요. 뭐 또는 뭐 3997번님 가족이 걱정할까 봐 또 아내분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거기다 늘 남자는 원래 좀 참는 거야 이런 말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요 마음도 몸처럼 피곤함은 쉬어야 합니다. 가끔 아내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요즘 내가 좀 힘든가 봐.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한 날이 많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라디오, 새벽 공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어쩌면 그 음악은 마음속에 쌓아둔 오랜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시간이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아온 시간이 길어져서 작은 위로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나 봐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조용하게 길을 걸으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멀어졌지요. 그래도 우리 삶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번 건네주세요. 괜찮다. 많이 애썼다.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환하게 웃는 날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보낸 이 사연이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저랑 같이 다음 계절을 향해 천천히 가보시죠. 지금까지 부족한 위로의 권순우였습니다.

Rockwell, Knife. 꽃길 누나지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3997번님, 어떻게 조금 위로가 되셨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문계이전님, 여름에는 블루스와 스누디의 현명한 고민상담에 이어, 현명한 고민상담.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시 30분, 기온은 32도. 신촌 블루스와 사랑과 평화의 끈적끈적한 노래에 딱 걸맞는 날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창문 안쪽의 서늘한 욕망을 위해 창 밖에서 단열 압축의 열기를 토해내는 실외기를 생각하니 무엇이 정답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써주셨어요. 그러게요. 창문 안쪽의 서늘한 욕망을 위해. 네, 표현 괜찮은데요. 문계이전님 가끔 이렇게 그 고민 상담, 고민 나눔 이후에 이런 글을 가끔 써주시죠. 늘 잘 읽고 있습니다.

Meatloaf,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이어서 길버트 셜리반, Alone Again. 이 노래는 9391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순우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푹푹 찌네요. 이렇게 더운 날 상큼한 노래를 듣고 싶어요.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죠. 와, 이 노래 진짜 어휴, 고등학교 때인가 뭐 이때 듣고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다시 들었습니다.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슨 미라지의 I'm Yours 들을 건데요. 이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전에는 강원 동해안 산지에,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리 쪽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이곳 마포대교까지 이어지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초입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뒤로 천호대교부터 정체고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금산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3차로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방화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4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마장램프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반대편 성산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일대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수지에서 서판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수요일 출근길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약 50분 전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1차로와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이고요. 동일로 영동대교 쪽으로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안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